0: 일본 집권 세력이 무모한 전쟁 광경을 폭로한 글과 국제 서식들의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이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사회주의 여성 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 사진을 찍으신 서식을 영상 사진 문헌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 사진을 찍으신 서식을 영상 사진 문헌과 함께 싣고 중화인민공화국 당립 정부대표단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참관한 서식과 중화인민공화국 당립정부대표단이 귀국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주었습니다. 신문은 3면이 모두 다새 전망목표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의 힘과 열정을 총분출시켜 나가자 이런 표제를 달고 지상연단을 사진들과 함께 주고 산디노 인민혁명 승리 47돌에서 즈음한 경축행사가 진행된 소식과 상반년 기간 수백 개 단위가 2월 2일 제품 등록증과 품질 인증을 받은 서식, 그리고 반촌발전소 2단계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서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4면이 당의 하늘 같은 운동에 충성과 애국으로 보답하리 이런 제목의 글과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서식, 그리고 제9차 교원 양성 부문 대학생 기업 경연과 제14차 과학기술 부문 대하 대학생 석동 및 기억력 경연이 진행된 서식과 보금자리를 통해 본 행복과 서름 이런 제목의 기사, 국제 서식들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간해드렸습니다.
1: 보구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개성시와 황해 남북도 강원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보구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개성시와 배촌, 도산, 초론을 비롯한 황해 남북도 강원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보구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 부문과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축하 속에 열린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여 꿈결에도 소원하던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한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의 커다란 격정과 환희가 촬영 장소에 세차게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우리 여성들을 시대 앞에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대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자유로운 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뒤울리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여맹일꾼이 다음없는 흠모와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극한 꽃다발을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새로 선거된 제8기 여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여성동맹 역사에 전례 없는 대회합을 통하여 당에서 하자고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란 조선 여성들의 고결한 충심과 특출한 혁명성, 무궁무진한 단결력과 애국열을 시위하고 대회 사업을 성과적으로 계속한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전면적 부흥의 위대한 개척기와 더불어 흘러온 지난 5년간의 여정 후에는 조국의 전진에 심창박차를 가해온 가장 강인하고 견실하며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여성들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역력히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여성동맹의 겨양자적, 조직동원자적 역할은 여성들이 하나의 뜻과 지향으로 뭉쳐지고 지혜와 힘과 열정이 합쳐질 때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입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 숨쉬는 여성 조직, 그 활약과 전투력에 있어서 이 세상 비길 데 없는 여성들의 위력한 애국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커다란 위력으로 된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향유할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고 애국의 한길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찾는 고결한 인생관과 참다운 모성애로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성실함을 더해주며 애국에 대해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주는 우리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당의 웅대한 역사적 대업은 빛나게 완수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시대의 거창한 변혁투쟁은 혁명의 일익을 담당한 여성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끔 여맹 조직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교양 사업에 조력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당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혁명적 본태와 조선 여성 고유의 순결무구함과 아름다움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시대와 혁명,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항상 자각하고 언제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국의 융성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진정한 애국자,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는 공산주의 어머니, 공산주의 겨양자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끝없는 열광이 분출하는 속에 조선노동당의 기치 아래 굳게 뭉치어 그 품에서 이 세상 모든 행복, 모든 영광을 맞이할 대회 참가자들의 신념과 맹세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끌어솟는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환호성으로 끝없이 터쳐올리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선져주시며 뜨거운 고무적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더욱 백배해진 자신심과 분발력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번영과 후대들의 행복, 찬란한 미래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여성동맹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해 나갈 철속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에서 빛나는 노력적 위운을 세우고 있는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위대한 변혁시대를 상징하는 건축물들과 살림집들을 일도 세우는 영예로운 복무의 나날, 그 언제나 소원하며 기다려온 영광의 시각을 꿈만 같이 맞이하게 된 부대 지휘관 병사들의 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담대하시며 우리 당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건설공병부대 관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부대의 전체 지휘관 병사들이 올해에도 백년대계의 제부들을 일도 세우는 건설혁명의 전위에서 조국과 인민이 기다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계속 이룩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건설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신임을 열혈의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눈부신 건설기적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조국의 융성본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 철속의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2: 보도입니다.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교육을 제일 중시하고 교육이 제일 발전된 나라라고 공인될 수 있게 만드실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에 언제나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교육은 명백한 발전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교육성 부원 홍정국 동무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교육사업을 얼마나 중시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당제 8차 대회 이후에 진행된 당 및 국가회의들에서 교육 문제가 중요하게 토의된 사실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천리해안의 예지로 세계적인 교육 발전 추세와 우리 교육의 현 실태를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제 8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 교수 관리 제도를 끊임없이 갱신하는 것을 교육 혁명을 다고치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 후에도 당중앙 전원회의들을 비롯한 중요 계기들에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혁명에서 기본은

0: 교육 구조와 내용,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교육 내용은 학생들이 다방면적인 지식, 전공 분야의 깊은 지식과 실천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교육 방법은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어 산 지식과 실천 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 개선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특히 초등 및 중등교육 부문의 교육 구조는 학생들에게 일반 기초 지식을 충분히 소화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그들의 천성과 소질에 따르는 교육도 그에 맞게 할수 있게 거치고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실천 능력을 갖춘 쓸모 있는 인재,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수 있는 특출한 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할 수 있게 혁신하여야 한다고 그 실현 방도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교육 구조와 내용, 방법을 혁신할 때 대한 격려는 청비서정지의 새롭고 독창적인 방침은 그대로 우리 교육의 투쟁 목표였고 발전의 정자였습니다.
1: 오늘 교육 부문에서 이룩되고 있는 모든 성과들은 빛나는 예지와 세련된 용도로 주체교육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시는 격려하는 청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면서 교육성 책임부문 림동찬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교육구조와 내용과 방법의 혁신을 위한 사업을 특별히 중시하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격려하는 청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보통교육 부분에서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과 학생들이 천성과 소질에 따르는 선택과정 안에 적용되는 등 여러 가지 선진적인 교수 방법들과 과외교육 방법들이 새롭게 창조되었으며 고등교육 부분이 교수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연구형 교수 방법, 연구형 학습 방법을 도입하는 대로 확고히 방향 전환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본보기 학교, 유치원 건설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속에 수많은 학교와 분교, 유치원들이 본보기 수준으로 새로 건설되거나 현대적으로 개건된 것을 비롯하여 많은 교육단위 건설 대상들이 완공되어 교육 혁명 수행을 힘있게 권하였습니다. 격려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최고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후대 육성,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은 항상 우리 국가 정책의 제1순위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올해 새 학년도부터 초등 및 중등교육 부분에서 새 교육강령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낌없이 기울이시며 크나큰 사랑과 운종을 부어주시는 절세 위인이 위대한 손길이 있어 우리 조국은 머지않아 선진교육국이라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명함을 역사에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3: 당 지구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상반년 기간 많은 석탄을 증산한 천성청년단광 서운철 채탄중대의 투쟁기풍, 투쟁번때를 본받아 함경남도 림목관리국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통나무 생산에서 류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 림목관리국의 일꾼들은 통나무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보장을 앞세우면서 단위 시간당 채벌량을 부쩍 누리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도안김산사업소와 신흥갱목생산사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린지선정을 바로하고 능률 높은 작업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날마다 많은 통나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약갱목생산사업소의 노동자들은 나무비기와 아지따기, 사이나르기 등 공정간 맞물림을 빈틈없이 하고 륜전기지들이 가동률을 높이면서 통나무들을 제때에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곰독행목생산사업소에서는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고 채벌구의 구체적 실종에 맞게 로력과 운반수단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면서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장진림산사업소, 허촌갱목생산사업소, 종평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 힘을 넣으면서 산지조건과 자체 실종에 맞는 생산 방법을 적극 탐구 도입해서 일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새 시대 보건혁명의 요구에 맞게 염주군 고려약 공장에서 자체의 기술 역량에 의거하여 효능 높은 고려약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효능 높은 고려약들을 자체의 기술 역량에 의거하여 더 많이 개발할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공장에서는 과학기술 학습을 중시하고 품을 놓아서 자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생산 과정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0: 해나가고 있습니다.
1: 다음. 뉴질랜드 예수 일치 다섯형 거병원 송초르독감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15일 이 나라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수도 윌링턴에서 서식하는 도족 갈매기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한 관리는 야생 조류들의 떼 죽음이 발생했다거나 조류들 사이에 감염이 나타났다는 증거는 없으며 가공류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0: 어느 한 나라의 연구 집단이 수지병의 주성분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트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면 가열 처리 공정이 없이도 적은 에너지 원가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트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수지병 생산에 이용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트는 테레프탈산과 에틸렌 글리콜이 연속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생성됩니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트는 물 등에 풀리지 않는 부족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생 이용하자면 180도씨 정도로 가열해서 용해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연구집단은 수지병을 미세한 분말 상태로 만들어 쉽게 용해되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주목한 것은 여러 가지 식품 가공 시 해당 재료들을 미세화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통해서 직경이 2mm인 수지병 조각 등을 혼합해서 미세하게 분쇄했습니다. 종전에는 미세화 과정에 마찰로 인한 열이 발생해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수지병을 분말 상태로 만들기가 어려웠으나 새로운 방법에서는 유기용매인 톨루올에 담근 상태에서 분쇄함으로써 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결과 직경이 약 0.003mm인 분말 상태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방법에서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트를 분말 상태로 만드는 공정과 여러 가지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테레프탈산 디메틸과 에틸렌 글리콜로 분해하는 반응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연구집단은 이렇게 얻어진 테레프탈산 디메틸을 이용해서 백혈병 치료약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집단은 새로운 분해 방법이 다른 종류의 합성수지를 분해하는 데도 응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성경 리영범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강원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오늘 0시부터 8시까지 평강에서 59mm, 금강에서 58.5mm, 기마에서 57.7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전에 이 지역들에서 5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과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운동 측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민을 억척으로 지키고 더 높이 떠받들며 부럼없이 잘 살게 하는 것은 나와 우리 당의 제일 사명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순간의 정체도 한치의 탈선도 없이
1: 지난해 8월 어느 날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인민생활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의하는 청주서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은 참으로 훌륭한 인민이라고 내시면서 자신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에게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더 안겨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항상 연구하면서 고심을 많이 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사랑하는 인민을 안으시고 끝없는 심려를 기울이시며 꿈만 같은 행복을 안겨주시면서도 경의하는 청주서 동지께서는 그것이 너무도 부족한 것만 같으시어 그토록 열렬한 마음속 진정을 터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도 경의하는 청주서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을 옥척으로 지키고 더 높이 떠받들며 세상에 부름없이 잘 살게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의무로 간주하시고 만지무에 만짐을 덧놓으시며 위민 헌신의 료정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0: 중구역 연료사업소 지배인 김향옥 동지의 이야기 다시금 가슴 뜨거이 되새겨보게 합니다.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중요 회의들을 지도하시며 인민들에게 새 생활, 새 문명을 안겨줄 중요한 문제들을 운운해 주시던 잊지 못할 순간들이며 공장과 기업소 건설 현장들을 찾으시며 인민을 위한 제보들을 마련해 주시던 날들, 열차 안에서 표이삭 알수까지 세워보시면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펼치시던 날들과 자연재해를 입은 험한 것까지 나가시오 인민의 별천지를 떠올릴 온갖 조치를 취해주신 사연들, 경의하는 그이의 이런 고심과 로고 속에 흘러왔기에 우리 조국의 날과 달들은 온 나라 곳곳마다에 인민의 웃음꽃 만발하는 별천지들이 늘어만나는 세월, 나날이 신심을 도해주고 내일에 대한 확신을 백배해주는 격동의 나날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남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조국의 희한하고 격동적인 현실들은 세상 사람들이 끝없는 경탄을 자아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민을 위한 살림집들이 끊임없이 일떠서고 있는 사실입니다. 집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물질적 부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련하는 것이 한갓 꿈으로, 한 생을 다해도 이루기 힘든 소원으로 되고 있는 것이 세계의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그처럼 귀중한 삶의 보금자리를 편리성과 미학성, 현대성이 웅축된 만복의 토전으로 훌륭히 꾸려 인민에게 무상으로 안겨주기 위해 우리 당은 얼마나 웅대한 구상을 펼쳤습니까? 역사적인 당제 8차 대회에서 5개년 계획 기간 평양시의 수도 시민들을 위한 5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 때 대한 강령 촉구합이 제시되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해 했습니다.
2: 당시로 말하면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거저되고 재해성 이상기후가 연이어 겹쳐들어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속에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시작하게 된 데는 가슴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8차 대회가 소집되기 몇 달 전 경의하는 청비수 동지께서는 평양시당 위원회에서 올린 수도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실태 자료를 보고받으셨습니다. 평양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 것은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수 동지께서는 평양시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자는 국가적 힘을 집중하여 살림집 건설을 통이 크게 벌려야 한다고, 이로부터 당에서는 당창건 유둔돌 시대는 2025년까지

0: 평양시에 엄한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당제 8차대에서는 엄한 세대 살림집 건설에 용량을 집중하여 수도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때에 대한 결정이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1: 조선혁명 박물관 강사 이종순 동지의 이야기 뜨거운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좌현의 제8기 기간에 5만 세대의 수도 살림집 건설. 이는 인민이 있어 당도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있으며 인민이 바라는 것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도로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들킴없는 신조를 지니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만이 내세우실 수 있는 목표였고,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들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복을 누리게 하실 위대한 노보이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수도 평양에 해마다 1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철석의 의지. 인민을 위한 일에는 결코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확고부동한 신조와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당제 8차대회가 결정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목표가 빛나게 초과 완수되고, 수도 건설이 살림집 수요 해결을 기본으로 하던 단계로부터 수도의 전반적 면모를 고폭적으로 개변하기 위한 보다 높은 단계로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의 시군을 사회주의 리상향으로 변모시키는 세계적인 대업을 이룩하실 것을 결심하시고, 지방의 발전이 우리 국가의 전진과 발전을 대표하게 하며 지방의 리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발전상으로 돼야 한다는 우리 당의 국가건설 전략을 천명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2: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지방마다 지리적 환경과 자원, 경제적 잠재력과 생활 환경에서는 차이 날수 있지만 우리 공화국 66에는 인민 생활에서 뒤떨어진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과 정부의 절대 불변한 원칙이라고 하시며,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 건설을 매해 20개군씩 어김없는 정책적 과업으로 당에서 직접 틀어지고 뭐가 나게 집행하여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시군들, 다시 말하여 전국 이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킬 때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당에 대한 신뢰를 소중히 간직하고 일편단심 한 길만을 걷는 우리 인민의 숙망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싶으신 경례하는 구의의 다음 없는 심정이 지방발전 20성 10정책이라는 이 부름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1: 지방공업성국장 리순동지의 이야기 못잊을 나날을 떠올립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당좌현의 제8기 제19차 종치국 확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결론에 접하던 때를, 지방인민들의 숭망이자 우리 당의 숙원이라고 하신 그의 절절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며 온 나라 인민이 얼마나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댔습니까? 당의 숙원. 이는 인류 역사에 당이라는 정치 조직이 생겨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그 어느 당의 행로에도 있어 본적 없는 조선노동당이 처음으로 터친 말입니다. 그 어떤 주의나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이기에,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좌현의 제8기 제19차 종치국 확대 회의에서 지방 경제의 확실하고도 급속한 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의 전면적 부흥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될 지방공업 발전의 획기적인 리정표를 확정 명시하셨습니다. 결코 지방 인민들에게 수도 시민들 못지않은 유족한 생활 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방 발전에 관한 우리 당의 구상은 지방 인민들이 수도 시민들과 다름없는 물질 생활을 누릴 뿐 아니라 수도와 같은 문화 위생적인 환경에서 무병무탈하고 근심 없이 살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기에 우리 당은 새로운 지방 발전 정책이 경공업 공장 건설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과학과 교육, 보건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3대 필수 대상 건설을 병행시켜 나갈 것을 결심하고 그 실행을 줄기차게 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사의 농촌이라는 말이 생겨난 이래 그것은 항상 락후와 빈궁의 대명사였습니다. 오직 위대한 우리 당만이 그 어느 나라 당도 감히 옮겨낼 수 없었던 농촌 혁명의 역사적 과제를 떠맸습니다.
3: 내륙과 같이 전해지는 각지의 새집들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새 시대 농촌 혁명 강령은 천명하시며, 우리 모두 부유하고 살기 좋고 문명한 사회주의 농촌의 미래를 앞당겨 오기 위하여

0: 힘차게 싸워 나가자고 하시던 경외하는 청비서 동지의 열렬한 호소가 가슴 후덥게 울려옵니다. 부유하고 살기 좋고 문명한 사회주의 농촌, 이 얼마나 웅대한 목표입니까? 이 행성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있어도 그 어느 나라도 우리 국가처럼 농촌 건설을 국책으로 정하고 고액의 자금을 들여 현대 문명이 응축된 새 집들을 해마다 일조세워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지 못합니다. 공화국의 근 80년 사이 일찍이 있어 본적 없는 거창한 변혁, 농촌이 변하는 오늘의 새 시대는 세월이 가져다 준 변화도 아니고 모든 것이 풍족하여 이루어진 결과도 아닙니다. 이는 바로 전면적 국가 부흥으로 지방이 변하는 새 세상을 안아 올리시려는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 응지와 리상, 신념과 의지, 정열적인 용도와 헌신의 고귀한 결정체입니다.
1: 이는 고산농장 경리 노력용웅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손금을 동지만이 아닌 온 나라 농업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저제품을 공급하고 영양식품이 잘해지게 할때 대한 새로운 육아 정책을 책정한 것도,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과 신발, 가방을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생산 공급하고 학생 소년들에게 교과서와 학습장, 필기도구를 비롯한 학용품을 종상 보상하는 사회주의적 시책들이 더딘없이 실시되도록 한 것도,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보육과 교양, 교육 문제를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제1의 국사로 여기며, 수혜지역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평양에 불러 보육하고 교육하는 격동적인 화폭을 펼친 것도 오직 위대한 우리 당만이 결행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민의 리상, 인민의 염원, 인민의 수건을 한시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빛나는 현실로 당겨와야 한다는 것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경결한 의지입니다. 인민을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한해라도 앞당겨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며 만지무에 만짐을 걸머쥐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강행군 속도를 더더욱 높이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언제나 인민을 위해 원대한 이상과 목표를 내세우시고 그를 철저히 완벽하게 실천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탁월한 영도에 의해서 국가사회생활의 전반 영역에서,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인민이 반기고 환호하는 새로운 변혁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이 바라는 것, 인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신념이고 절대적인 인민관이며 철저한 복무정신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우리 인민이 문명부유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할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당의 분투는 순간의 정체도 한치의 탈선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의 정체도 한치의 탈선도 없이. 진정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해 숭고한 리상과 포부가 담긴 혁명적인 노선과 정책들을 제시하시고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한 길로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령도 따라 인민의 모든 꿈과 염원은 반드시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 해제입니다. 강원도에서의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는 오늘 11시부터 해제입니다.

다음 방송은 12시와 15시, 17시와 20시, 21시와 22시에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조선 사회주의 여성 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과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2시 7분에 보도한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 예보가 있고 13시와 14시에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32분 특집 증산의 불길도 높이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나아간다. 15시 7분 보도 16시에는 주체 건축의 새 전기를 펼치시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17시 7분에 보도가 있습니다. 18시 로금 구성 크나큰 영광, 끝없는 행복. 19시 음악을 감상하시고 19시 49분에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미래가 걱정되는 때 있거든. 20시 7분 보도. 21시 7분에 종합보도,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와 중기 해상 예보가 있습니다. 22시 7분 보도. 22시 28분에는 방송극 미주집 이야기를 보내드리고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실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사회주의인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조선 사회주의인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축하 속에 열린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여 꿈결에도 소원하던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한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의 커다란 격정과 환희가 촬영 장소에 세차게 구비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우리 여성들을 시대 앞에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대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자유로운 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뒤울리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여맹일꾼이 다음없는 흠모와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극한 꽃다발을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선거된 제8기 여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성동맹 역사에 전례 없는 대회합을 통하여 당에서 하자고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조선 여성들의 고결한 충심과 특출한 혁명성, 무궁무진한 단결력과 애국열을 시위하고 대회 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한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면적 부흥의 위대한 개척기와 더불어 흘러온 지난 5년간의 여정 후에는 조국의 전진에 심창박차를 가해온 가장 강인하고 견실하며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여성들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역력히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여성동맹의 교양자적, 조직동원자적 역할은 여성들이 하나의 뜻과 지향으로 뭉쳐지고 지혜와 힘과 열정이 합쳐질 때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또렷이 입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 숨쉬는 여성 조직, 그 활약과 전투력에 있어서 이 세상 비길 데 없는 여성들의 위력한 애국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커다란 위력으로 된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향유할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고 애국의 한 길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찾는 고결한 인생관과 참다운 모성애로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성실함을 더해주며 애국의 대,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주는 우리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당의 웅대한 역사적 대업은 빛나게 완수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시대의 거창한 변혁투쟁은 혁명의 일익을 담당한 여성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끔 여맹 조직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교양 사업에 조력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당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혁명적 본태와 조선 여성 고유의 순결무구함과 아름다움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시대와 혁명,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항상 자각하고 언제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국의 융성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진정한 애국자,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는 공산주의 어머니, 공산주의 교양자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끝없는 열광이 분출하는 속에 조선노동당의 기치 아래 굳게 뭉치어 그 품에서 이 세상 모든 행복, 모든 영광을 맞이할 대회 참가자들의 신념과 맹세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끌어솟는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환호성으로 끝없이 터쳐올리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선져주시며 뜨거운 고무적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더욱 백배해진 자신심과 분발력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번영과 후대들의 행복, 찬란한 미래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여성동맹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해 나갈 철속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에서 빛나는 노력적 위운을 세우고 있는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위대한 변혁시대를 상징하는 건축물들과 살림집들을 일도 세우는 영예로운 복무의 나날, 그 언제나 소원하며 기다려온 영광의 시각을 꿈만 같이 맞이하게 된 부대 지휘관 병사들의 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담대하시며 우리 당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건설공병부대 관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부대의 전체 지휘관 병사들이 올해에도 백년대계의 재부들을 일도 세우는 건설혁명의 전위에서 조국과 인민이 기다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계속 이룩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건설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신임을 열혈의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눈부신 건설 기적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조국의 융성본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 철속의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2: 보도입니다. 위대한 전승절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온 나라 천만인민은 주체조선의 승리전통의 영원한 계승을 위해 불면불위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혁명실록을 숭엄히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전승혁명사적관 강사 김옥경 동문은 지난 1950년대에 창조된 영웅조선의 전승사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오 주체혁명의 새 시대와 더불어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전승세대가 떠올린 공화국의 영광과 용의를 더욱 빛내고 굳세게 이어가실 숭고한 웅지를 나누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전승 69돌 기념행사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지구의 동방 일각에서 반제투쟁의 가장 첨예한 전투선을 굳건히 지켜낸 위대한 저개방 전쟁의 승리야말로 침략자에 대한 수호자의 승리, 불의와 반동에 대한 정의와 진보의 승리이며 아무리 강대하고 우세한 침략자도 결사항전에 걸기한 인민과 군대를 당해낼 수 없다는 천리를 실증한 인류사적인 승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노병들은 불굴의 적수 정신을 창조한 귀중한 혁명 선배들이다. 위대한 승리자들의 위운은 영원 불멸할 것이다. 를 비롯해서 불의의 거전적 어작들을 발표하시오 전승 세대의 녹슬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는 거기한 지침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정령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종육적인 용대 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목적과 저우개방전쟁 참전자들이 창조한 승리 전통은 강대하고 전원 높은 우리 공화국의 승리적 존재를 위한 투쟁에서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 제보로 빛을 뿌리며 천만의 심장마다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영도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시기 위해 끊임없는 헌신과 영도의 자욱을 새겨가고 계신다고 하면서 전승혁명사적관 강사 리향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전승영도사가 깃들어있는 유평혁명사적지와 창궐혁명사적지, 영포혁명사적지를 비롯한 여러 혁명사적지들을 찾으시어 사적지와 사적물들을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 거기한 유산으로 끝없이 빛내어 나가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련님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를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하고 전쟁 러병들을 적극 내세워주어 1950년대의 용적 투쟁 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했습니다.

0: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평양에서는 해마다 전쟁러병 대표들을 초청하여 전승절을 승리자의 뜻깊은 명절로 성대하게 경축하는 것이 전통화되었고, 전승의 역사와 전통, 전쟁러병들의 투쟁 정신은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야는 청배서 동지의 그 높으신 뜻과 비범한 예지에 의하여 727 행진곡과 같은 명곡들이 세상에 나오고, 위대한 수련님의 전승업적을 길이 전하는 저국예방 전쟁 승리 기념관과 저국예방 전쟁 참전열사노가 시대적 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습니다.
1: 진종 시세의 전출비인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오. 이땅 위의 전승의 역사는 세세년년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며, 전승 세대의 영웅적 위훈과 삶은 영원토록 빛을 뿌릴 것입니다.
2: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헌영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및 종부대표단이 17일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참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용원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성남 동지, 관계 일꾼들이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대표단 성원들은 관광지구의 봉사시설 능력과 운영 실태, 발전 전망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여러 곳을 돌아보며 해변의 경치를 부감했습니다. 왕헌영 동지는 훌륭한 건축물들이 자연 환경과 특색 있는 조화를 이루고 울림 녹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관광지구를 짧은 기간에 일조세운 것이 놀랍다고 하면서 인민을 위한 이렇듯 훌륭한 봉사시설이 마련된 것은 조선노동당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사상의 구현이고 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중화인민공화국 당및 종부대표단은 조선노동당 강원도위원회가 명사십리 호텔에서 마련한 오찬에 초대됐습니다.
1: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고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돌 기념행사에 참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헌영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및 정부대표단이 17일 귀국했습니다. 원산 갈마 비행장 국기 기양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기가 나붙기고 항공역 앞 경유장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의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영원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성남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식 동지, 조선노동당 강원도위원회 책임비서 백성국 동지와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 대사 왕아군 동지, 대사관 성원들이 대표단을 전송했습니다. 중국의 친선 사절들을 태운 비행기는 군중들의 환성을 받으며 원산을 출발했습니다.
2: 산디노 인민 혁명 승리 47돌째 즈음한 경축 행사가 우리나라 주재 니카라과 대사관의 주최로 17일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정동학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과 우리나라 주재 외교단 성원들이 경축 행사에 초대되었습니다. 마누엘 모데스토 문기아 마르티네스 니카라과 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마누엘 모데스토 문기아 마르티네스 대사는 친미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의 건설의 길을 열어놓은 산디노 민족해방전선의 업적과 항쟁투사들의 위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유와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라들 사이의 친선 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동학 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산디노 인민혁명을 위하여 물심양면의 지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니카라과 인민이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산디노 인민혁명에 대한 편집물을 시청했습니다.
1: 당제 9차 대외 결정 관철의 첫 해인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위훈 창조로 빛내일 열이 드높이 조선인민군 제124련대 관병들이 지방발전 전구들에서 영광의 연대기를 휘날리며 완강한 공격정신과 실천력을

0: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공사 조직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주도 세밀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각 연대 지휘관들은 군인 건설자들을 당 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관철자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며 지방발전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군대의 우수한 정치 도덕성과 애국주의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선전선동 공세를 힘있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건설장을 찾아오신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 기쁨을 드린 긍지와 영광을 안고 신의주 온실 종합농장 지구와 낙원군의 조선인민군 제124련대 관병들이 대상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공 역량과 건설 장비, 수단을 합리적으로 편성 배치한 부대들에서는 모든 건축물들의 당의 건축미학 사상과 건축공학적 요구가 완벽하게 구현되도록 군인 건설자들의 창발성을 개발시키고 시공 지도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매일 맡겨진 공사 과제를 틈없이 완수하고 있습니다. 강남군 송화군에 달려나간 군인 건설자들이 기술학습 보여주기를 통하여 현대적인 건설 장비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고 자재와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공법들을 활용하여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건축물마다에 우리 군대의 양심이 피끼게 된다는 자각을 안고 선천군, 운율군, 대안구역, 통천군, 맹산군, 시중군, 신흥군의 군인 건설자들은 내외부 공사를 철저히 기술 규정과 공법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판문구역, 병원군, 봉산군, 신평군 지방공업공장과 병원 건설장들에서는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고 현장 조건에 맞는 능동적인 역량 편성과 작업조직으로 이중천정 시공, 보온재 붙이기 등을 다고치고 있습니다. 화평군, 평강군, 명강군, 무산군, 삼수군에 파견된 부대들에서도 건설 역량의 질적 강화에 힘을 넣고 실천 속에서 기능공 대열을 튼튼히 꾸려 내부 미장 공사에서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민의 복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선의에선 조선인민군 제124련대 관병들은 건설장 주변 환경 정리도 번듯하게 해놓고 모든 건축 공간과 요소들에 대한 시공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전진 기세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의 풍부한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전력생산 기지들을 대대적으로 일조세울 때 대한 당 정책을 맞들고 단천발전소 건설에 파견된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 돌격 대원들이 2단계 공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안받침하고 있습니다. 단천발전소 건설 4단 지휘조에서는 건설 원가를 줄이면서도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확립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 있게 전개하는 한편,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 조건 보장에도 힘을 놓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파견된 과학자들은 5개 변전소 적지부지 확정을 책임적으로 완료한 데 이어 해당 발전기실의 기초 시공에서 제기되는 지반 조사를 스스로 맡아 해제김으로써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선두마차, 기관차가 되어야 할 대학의 사명에 맞게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평양건축대학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현대적인 기구들을 장안 도입해서 발전소 온재 등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평성 석탄공업대학의 연구사들은 굴진 발파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서 많은 화공품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했으며, 단천지구광업총국 단천광업연구소에서도 물길굴의 발파 진동을 감소시키는 미리 초지체 발파 기술을 완성해서 여러 시공 단위에 도입했습니다. 나라의 전력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과학원 전기연구소, 력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길굴과 도갱의 현장 조사 등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발전기실 기초시공을 위한 새로운 건설공법을 확립했으며, 보록 운반 능력이 향상된 견인기의 설계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0: 다음, 이집트에서 최근 수산물 생산을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9개의 주요 호수들의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양호와 양식을 장려하여 그를 통한 수산물 생산량을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연간 수산물 생산량을 현재의 1.5배로 늘릴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조은경, 김기형입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희천, 영광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으며, 특히 송단, 기마를 비롯

0: 속한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도에서 오늘 새벽과 아침 사이에 안개가 꼈으며 개풍에서 오전 한때 초당 10m의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과 북부 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통촌, 금야를 비롯한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저기압골과 약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반쪽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강원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강원도의 여러 지역과 금야를 비롯한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10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미만입니다. 바람은 전반쪽 지역에서 오늘 북동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내일은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리겠으며 내일은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씨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0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해주, 사리원, 함흥, 남포, 개성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 힐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는 대체로 흐리어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진, 라손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30도씨, 신의주 32도씨, 해주 30도씨, 사리원 31도씨, 강계 31도씨, 원산 26도씨, 함흥 29도씨, 충진 26도씨, 해산 31도씨, 남포 31도씨, 라손 26도씨, 개성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사리원, 총진, 라손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강계, 힐산,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문산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3도씨, 29도씨, 신의주 24도씨, 30도씨, 해주 23도씨, 30도씨, 사리원 23도씨, 30도씨, 강계 19도씨, 29도씨, 원산 22도씨, 24도씨, 함흥 21도씨, 27도씨, 총진 20도씨, 25도씨, 힐산 16도씨, 28도씨, 남포 23도씨, 30도씨, 라손 20도씨, 25도씨, 개성 23도씨,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 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2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3일과 24일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5일 전반 해상에서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 이 시간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지우신 불의 거전점 용자 대동강의 해맞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지우신 불의의 거전적 명작 대동강의 해맞이를 보내드렸습니다.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전면적 국가부흥의 활로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전망 계획들과 투쟁 과업들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신심과 락관, 애국의 열정과 기계를 북돋아주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는 고무적 기치로 될 것입니다. 조선 사람 특유의 투쟁 정신과 창조 본때로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해 투쟁 목표를 향하여 온 나라 인민이 기세충천, 용기백배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소동지의 사랑과 믿음에 증산 성과로 보답하자는 것이 우리 노동계급의 높은 결의이고 확고한 의지입니다. 증산의 불길 드높이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나아간다. 어디서나 세차게 타번지고 있습니다. 전성 청년 탄광 탄부들이 발휘한 증산의 불길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의 화산같이 일어번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위대한 당이 가리킨 비약의 진로를 향해 노도초 내달리는 우리의 믿어온 노동계급의 불굴의 기상과 용족 위후는 세인을 경탄시키고 있습니다. 석탄공업 부문이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소동지의 사람과 믿음을 받아하는 석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를 지켜섰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석탄증산으로 당을 받들어 나갈 불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 있습니다. 석탄은 우리 공업의 식량이며 자립경제발전의 동력임을 언제나 새겨안고 나라의 모든 지하초병들은 한 톤의 석탄이라도 더 증산하기 위해 떨쳐나섰다고 하면서 석탄공업성 국장 김홍섭 동무는 말했습니다.
1: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 삼록탄광건설이 가지는 중요성을 대중 속에 깊이 인식시키면서 굴진과 용구화공사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국동탄광에서 석탄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 박력있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곳 일꾼들과 탄부들은 여러가지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과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받아들이면서 세계준 세계력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반탄광 일경에서도 교대가 교대를 도와주는 이런 집단주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사갱불진과 기본불진에서 뚜렷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 전성 청년 탄광 8갱 서운철 재탄중대 탄부들의 투쟁 정신을 본받아 연합기업소 안의 모든 청년 돌격대원들도 증산투쟁의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순천지구 청년 탄광연합기업소 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송진혁 동무는 말했습니다.
2: 전성 청년 탄광 김육 청년 돌격대, 미수복 청년 돌격대, 강호영 청년 돌격대원들은 막아서는 난관을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타개해 나가면서 매일 놀라운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 안이 청년 돌격대원들이 발휘하는 투쟁 유리 속에 많은 탄밭이 마련되어 속탄 생산 성과비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0: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을 옥촉의 강철 기둥으로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금속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철강제 증산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금속공업성 국장 리윤철 동무는 모두가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해 목표를 뜻임없이 수행할 일념에 넘쳐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지금 우리 금속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이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심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송일꾼들부터가 금속공업 발전을 설계 작전하고 교연하는 데서 맡고 있는 책임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정신적으로나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한 사업에 손차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창조력을 최대로 발향시키고 현존 터대와 잠재력을 발동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지도능력과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기 위한 사업도 완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면적인 변혁시대의 상황에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기상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우리의 금속공업을 하루빨리 당이 바라는 높이에 올리세우고 자립적 경제발전을 강철 기둥으로 믿음지각에 담보해 나가겠습니다.
0: 생산의 불길은 화학공업 부문에서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농업근로자들과 한 조노의 손심정으로 일토마다에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있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원가 조화와 생산성 제고를 기본으로 토지고 생산공정의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0: 힘있게 벌리며 매일 비료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흥남비료연합기업사의 생산자들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대중적 지식혁신운동의 불길 높이 증산절약의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당부 동원하면서 일터마다에서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사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비료증산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직장장 한천, 작업반장 김성철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시장에서는 지금 생산 조직과 질을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치밀하게 해나가면서 압축기들이 요소별 밀폐 상태를 보다 철저히 보존하여 공기 리수를 최소화하는 것과 함께 공기 침량을 종전보다 더 높여서 시간당 산소 질소 생산량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로들과 암모니아 합성 공정들이 더 많은 가스를 보존함으로써 지금 매일 연합기업소 쪽으로 비료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 가스 생산량이 늘어나는 데 맞게 구질을 철저히 보장해야 우리들의 증산열의가 그대로 비료 증산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작업반에서는 시간당 공기량과 주파수에 따르는 밸브 조작을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하여 가스 생산량과 함께 구질을 철저히 보장해서 같은 내력과 시간, 같은 전기로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0: 월제 세멘트 생산기지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에서도 충성과 보답의 맹세로 세차게 들끓고 있습니다. 새해에 또다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높은 평가를 받아 하는 상원의 노동계급입니다. 지금 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우리 총비서동지의 마음속 첫자리에 언제나 자신들이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 그 고귀한 믿음에 문명의 명주를 잇고 사회주의 대건설의 전초에서 더 용감하게 더 기세차게 내달릴 충성과 애국의 의지를 백비하며 증산의 숨결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어온 전력 생산자들도 진군보폭을 크게 내짚고 있습니다. 울지의 동력기지인 부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과감히 벌리며 전력증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의 일꾼들은 호기당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모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화력발전소와 동평양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도 증산투쟁의 총궐기에 나선 각지 단부들의 악량된 기세에 발맞추어 일터마다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두 다 충천한 투쟁 기세와 고도의 분발력으로 올해 과업을 완벽하게 수행하자. 이것이 우리 노동계급의 가슴마다에서 끌어넘치는 신념의 맹세입니다. 자기 힘, 자기 기업에 대한 자신심에 넘쳐 위대한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의 총분기에 나선 기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 기간공업 부문에서 세차게 나르치는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은 위대한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인민경제조언단의 승리의 신심과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증산의 불길 드높이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나아간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축하 속에 열린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여 꿈결에도 소원하던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한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의 커다란 격정과 환희가 촬영 장소에 세차게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우리 여성들을 시대 앞에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대 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자유로운 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뒤울리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여맹일꾼이 다음없는 흠모와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그 간 꽃다발을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선거된 제8기 여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성동맹 역사에 전례 없는 대회합을 통하여 당에서 하자고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충직하게 받들어 나아가는 조선 여성들의 고결한 충심과 특출한 혁명성, 무궁무진한 단결력과 애국열을 시위하고 대회 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한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면적 부흥의 위대한 개척기와 더불어 흘러온 지난 5년간의 여정 후에는 조국의 전진에 심창박차를 가해온 가장 강인하고 견실하며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여성들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역력히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여성동맹의 교양자적, 조직동원자적 역할은 여성들이 하나의 뜻과 지향으로 뭉쳐지고 지혜와 힘과 열정이 합쳐질 때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이루지 못할 리상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입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 숨쉬는 여성 조직, 그 활약과 전투력에 있어서 이 세상 비길 데 없는 여성들의 위력한 애국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커다란 위력으로 된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향유할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고 애국의 한길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찾는 고결한 인생관과 참다운 모성애로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성실함을 더해주며 애국에 대해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주는 우리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당의 웅대한 역사적 대업은 빛나게 완수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시대의 거창한 변혁투쟁은 혁명의 일익을 담당한 여성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끔 여맹 조직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저양 사업에 조력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당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혁명적 본태와 조선 여성 고유의 순결무구함과 아름다움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시대와 혁명,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항상 자각하고 언제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국의 융성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진정한 애국자,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는 공산주의 어머니, 공산주의 교양자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끝없는 열광이 분출하는 속에 조선노동당의 기치 아래 굳게 뭉치어 그 품에서 이 세상 모든 행복, 모든 영광을 맞이할 대회 참가자들의 신념과 맹세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끌어솟는 정성과 애국의 열정을 환호성으로 끝없이 터쳐올리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선져주시며 뜨거운 고무적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더욱 백배해진 자신심과 분발력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번영과 후대들의 행복, 찬란한 미래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여성동맹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해 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에서 빛나는 노력적 위운을 세우고 있는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위대한 변혁시대를 상징하는 건축물들과 살림집들을 일도 세우는 영예로운 복무의 나날, 그 언제나 소원하며 기다려온 영광의 시각을 꿈만 같이 맞이하게 된 부대 지휘관 병사들의 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담대하시며 우리 당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건설 공병부대 관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부대의 전체 지휘관 병사들이 올해에도 백년대계의 재부들을 일도 세우는 건설혁명의 전위에서 조국과 인민이 기다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계속 이룩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신임을 여결의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눈부신 건설 기적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조국의 융성 번영에 참답

0: 뒤바지에 나갈 철속의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1: 보도입니다.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교육을 제일 중시하고 교육이 제일 발전된 나라라고 공인될 수 있게 만드실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한 섭외에 언제나 고달한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교육은 명백한 발전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기자 만난 교육성부원 홍종국 동무는 경의하는 초홍비서 동지께서 교육사업을 얼마나 중시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당제 8차 대회 이후에 진행된 당 및 국가 회의들에서 교육 문제가 중요하게 토의된 사실들을 통해서도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천리해안의 예지로 세계적인 교육 발전 추세와 우리 교육의 현 실태를 깊이 통찰하신 경리하는 청부사 동지께서는 당제 8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 교수 관리 제도를 끊임없이 갱신하는 것을 교육혁명을 다고치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부사 동지께서는 그 후에도 당중앙 전원회의들을 비롯한 중요 계기들에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혁명에서 기본은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교육 내용은 학생들이 다방면적인 지식, 전공 분야의 깊은 지식과 실천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교육 방법은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어 산 지식과 실천 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 개선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특히 초등 및 중등교육 부문의 교육구조는 학생들에게 일반 기초 지식을 충분히 소유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그들의 천성과 소질에 따르는 교육도 그에 맞게 할 수 있게 거치고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실천 능력을 갖춘 쓸모있는 인재,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출한 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할 수 있게 혁신하여야 한다고 그 실현 방도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혁신할 때 대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새롭고 독창적인 방침은 그대로 우리 교육의 투쟁 목표였고 발전의 정자였습니다.
1: 오늘 교육 부문에서 이룩되고 있는 모든 성과들은 빛나는 예지와 세련된 용도로 주체교육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의하는 초홍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놓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면서 교육성 책임부원 림동찬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 교육구조와 내용과 방법의 혁신을 위한 사업을 특별히 중시하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초홍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보통교육 부분에서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과 학생들이 천성과 소질에 따르는 선택과정 안에 적용되는 등 여러가지 선진적인 교수방법들과 과외교육방법들이 새롭게 창조되었으며 고등교육 부분이 교수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연구형 교수방법, 연구형 학습방법을 도입하는 대로 확고히 방향전환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본보기 학교, 유치원 건설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속에 수많은 학교와 분교, 유치원들이 본보기 수준으로 새로 건설되거나 현대적으로 개건된 것을 비롯하여 많은 교육단위 건설 대상들이 완공되어 교육혁명 수행을 힘있게 권모하였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최고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후대 육성,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은 항상 우리 국가정책이 제1순위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올해 새학년도부터 초등 및 중등교육 부분에서 새 교육강령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면 옥만금도 아낌없이 기울이시며 크나큰 사랑과 운종을 부어주시는 절세위인이 위대한 손길이 있어 우리 조국은 머지않아 선진교육국이라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명함을 역사에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0: 다음, 우리 시기의 녹색 재배 및 양호 생산 방법을 확대 도입할 때 대한 당정책 관철의 첫 해인 올해에 농판 양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려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 요리가 비상에 안양되고 있습니다. 알곡과 물고기 생산을 다같이 높일 수 있는 선진적인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각지 농촌들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속에 전국적으로 2천여 정도의 논에 8천여만 마리의 새끼 메기가 방류됐으며 사양관리의 과학화 수준이 부단히 제고되고 있습니다. 논판 양호와 관련한 보여주기와 기술 좋은 수필을 의있게 조직 진행하고 논판이 새끼 물고기를 놓아주는 사업이 끝난 데 맞게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물고기 사양 관리와 모기 생산, 폐사율을 줄이는 등 논판 양호의 과학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송연한 체계를 세우고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에서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수백 정도의 노원을 양호 포전으로 만들었으며 생육 상태를 정상적으로 관찰하면서 논판 양호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소질 종화에 좋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물 소독을 진행해서 소질 조건을 개선하고 자기 지역에 부합되는 선진적인 양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성시와 증산군, 평원군의 농장들에서는 논판 양호와 관련한 지식을 농장원들에게 습득시키기 위한 기술학습을 실속 있게 하는 한편, 동물성 단백모기 서식장과 팽화모기 생산 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늘려 물고기의 증체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1: 논판 양호 도입 준비 사업을 착실히 해온 평안북도에서 올해 양호 면적이 훨씬 늘어난 데 맞게 정부당 방류해야 할 새끼 메기 마리수를 철저히 보장하고 생산 원가를 낮추면서도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모기 생산 방법을 받아들이는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논판 메기 양호에서 모기 보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신의주시, 종주시, 선천군, 구장군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단위 면적당 물고기 마리수와 모기 주는 횟수, 몸 질량에 따르는 모기량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사람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천군과 태탄군, 재령군과 안악군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군들에서 포전별로 모사리가 끝나는 차제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새끼 메기를 논판에 제때 놓아준 데 이어 비육 단계별에 따르는 모기의 규격화 실현과 자연 모기 리용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종호 생산 기지를 잘 꾸려 논판 양호를 대대적으로 할수 있는 토대를 급진히 갖춘 평양시와 함경남도의 농촌들에서 물고기의 병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만경대구역과 순안구역, 사동구역과 금야군, 함주군, 고원군에서 물의 오염을 막고 물고기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물 소독을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질병의 증상과 그 원인에 따르는 예방 대책들을 적시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당의 의도대로 선진적인 유기농법들을 논리 받아들임으로써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고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개선을 이룩할 일념 안고 황해북도와 남포시 등지의 농업 근로자들도 사양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물빼기 시설과 무너미 관들에 대한 보수와 논둑 다지기를 잘하면서 장마철 조건에서도 물고기를 안전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0: 재해방지 사업은 인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사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애국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평안북도에서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도인민위원회에서는 시군들의 재해방지 사업 종용을 구체적으로 료의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재해 구조 물자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만단의 동원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비가 오는 경우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과 함께 관계 구조물들과 배수 체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농장들의 수, 배수 시설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지대들과 산간지대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자연재해를 입을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는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위험 요소와 불량 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는 한편, 일꾼들과 주민들의 위기 대응 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다음 소식.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 최근 들불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의 100여 개 소에서 들불이 계속 타번지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소개되고 료열차 운행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들불로 여러 지역에서 심한 대기 오염이 초래됐으며 토론토의 공기질 평가 지수는 최악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상당국은 대기 오염 상황이 여러 날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옥향 박철준입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이 시간에는 온 나라의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높이 받들고 모든 산들에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심고 가꾸어 우리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 락원으로 꾸려가는 우리인의 행복한 생활 모습을 반영하여 1960년에 창작된 가요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의 심어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비읍이 꼬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며 우리 당의 인민적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조선노동당이 펼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의 힘있는 상징인 주체건축. 수도의 중심으로부터 저 멀리 북변의 두미 산골과 각지의 농어촌들이 솟아나고 있는 행복의 보금자리들은 물론이고 새 문명의 경제를 개척하며 도처에 꾸려진 현대적인 문화정서 생활기지들은 인민의 복리중지를 위한 숭고한 수건을 안으시고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용도로 건설의 대포용기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혼신과 노고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체건축의 새 존기를 펼치시며 우리 조국 역사의 가장 고창한 본용기로 아로새겨진 전면적 부흥의 개척기는 우리 당의 성스러운 정치 이념과 불패의 향조력을 건축 혁명의 실태들로 또렷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혁명의 존재를 조의하는 곤란은 우연하지만 우리 당은 거창한 건설의 대본연기를 펼치어 해마다 문명 부흥의 새고리를 일떠세우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러워하는 가장 훌륭한 인민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선건축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신용학 동지는 이것은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특출한 용도실력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훌륭한 집에서 문명하게 살고 싶어하는 인민의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역사적인 당제 발차대에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을 정책화하도록 하시고 해마다 연이어 전개된 거창한 건설 대전을 저지경도 하시며 수도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셨습니다. 당제 발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불과 두 달 남짓한 시일이 흘러 수도의 성신 성화지구에서는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을 알리는 달파포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1년 만에 성신 성화지구에 1만 세대의 살림집이 솟아올라 중공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던 시각에 하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이 진행된 것처럼 매해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이 진행되고 다음 해에는 어김없이 새고리가 준공되어 평범한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펴는 것이 내사로운 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청비성지께서 인민들과 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얼마나 군악한 심혈과 노고를 바치셨는지 다는 모를 것입니다. 성화고리로부터 화성지구의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우리의 청비성지께서 현지를 찰신했으면 무려 10여 차. 성화고리 설계 형성안을 지도해 주신 것은 전여권. 몸소 하나하나 완성시켜 주신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살림집 형성안은 1630여 건.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 형성안은 군 1000건.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형성안은 660여 건이나 됩니다. 이는 진정 단순한 숫자이기 전에 인민들을 위해 스스로 무거운 짐을 걸머지시고 거기에서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무한대하고 희생적인 헌신이 가슴치는 증거인 것입니다.
0: 우리 당은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해서 엄혹한 시련 속에서도 만짐을 지고 휘양한 설계도를 끊임없이 펼치며 새 생활, 새 문명의 실태도를 줄기차게 일떠세웠습니다. 역사에 일찍이 있어 본 적 없는 이 경이적인 변혁의 시대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탁월한 영도력에 대한 절대의 확신과 한없는 고마움, 위대한 당의 운동 속에 날로 높아가는 문명과 행복의 향유자가 된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가슴가슴은 무한히 격동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수건이 떠받들려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들과 평양 종합병원과 같은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지방건설의 거세찬 흐름 속에 전국인민의 삶의 증진을 위한 새 영역들이 부단히 넓어졌으며 원산 칼마 해안관광지구, 삼지원 관광지구 등 새 생활, 새 복리의 실체들이 연이어 솟아올랐습니다. 지난 1월 10일 완공 단계에 들어선 화성지구 4단계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경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순간도 자축하거나 만족할 수 없는 것이 건설 혁명이라고, 건축은 당대의 사상과 문화적 수준의 직관적 표현으로서 부단히 새 곳을 지향하며 끊임없이 발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 정책 집행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2: 조선건축가동맹중앙위원회 부원 리진입니다. 경희하는 청주시동지의 혁명활동 노정이 언제나 부러워했지만 지난 5년간은 사랑하는 인민에게 세상의 것만을 마련해주고 싶으시오 스스로 일감들을 찾아 또마다 안하시고 기적적 사변으로 이뤄내신 눈부신 개척의 행로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새 것이고 덕장점이며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관한 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건설의 제원칙들과 방역들도 특출한 발견들이었고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없애기 위한 지방발전혁명과 농촌혁명도 세상에 없는 것이었으며 당정책 집행열의가 거저되는 속에 솟아난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들과 시군병원의 표본들, 리상적인 농장도시와 현대농촌, 현대축산의 본보기 등 각 분야의 새로운 창조물들도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러움없는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하루빨리 안겨주시려 낮이나 밤이나 인민을 위해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리하는 청주시동지의 헌신의 여정후에 꽃피나는 가지가지의 감동 깊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한두 마디의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눈부신 변혁으로 충만된 지난 5년간의 투쟁 속에 이룩된 조국의 발전상을 부듯이 체감하면서 우리 인민은 경리하는 청주시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 문명이 개화만마라는 행복의 락원으로 더욱 눈부시게 전변될 것이라는 확신을 굳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0: 정녕 새로운 건설 혁명의 시대를 줄기차게 이끄시는 절세비인의 현명한 영도가 있기에 우리 인민은 당제 구차대위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 실현을 위한 청진군에서도 세월을 주름잡는 건설시나 건설기적들을 창조하고 있으며 지나온 나날들을 능가하는 건설혁명의 새 전기를 긍지높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국강산을 지상낙원으로 변모시키고 인민에게 길이길이 노력할 봄락을 꽃피워주는 새시대 건설의 대본용기는 절세의 애국자, 희세의 창조고장이신 경희하는 김종은 동지의 위대한 업적으로 길이 빛날 것입니다. 주체건축의 새 전기를 펼치시며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하의 나날이 울려 퍼진 승리의 노래. 이 시간에는 1952년에 창작된 가요 내 고향의 종든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사회주의 여성 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조선 사회주의 여성 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축하 속에 열린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여 꿈결에도 소원하던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한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의 커다란 격정과 환희가 촬영 장소에 세차게 구비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우리 여성들을 시대 앞에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대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자유로운 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뒤울리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여맹일꾼이 다음없는 흠모와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극한 꽃다발을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선거된 제8기 여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성동맹 역사에 전례 없는 대회합을 통하여 당에서 하자고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충직하게 받들어 나아가는 조선 여성들의 고결한 충심과 특출한 혁명성, 무궁무진한 단결력과 애국열을 시위하고 대회 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한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면적 부흥의 위대한 개척기와 더불어 흘러온 지난 5년간의 여정 후에는 조국의 전진에 심찬박차를 가해온 가장 강인하고 견실하며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여성들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역력히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여성동맹의 교양자적, 조직동원자적 역할은 여성들이 하나의 뜻과 지향으로 뭉쳐지고 지혜와 힘과 열정이 합쳐질 때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이루지 못할 리상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입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 숨쉬는 여성 조직, 그 활약과 전투력에 있어서 이 세상 비길 데 없는 여성들의 위력한 애국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커다란 위력으로 된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향유할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고 애국의 한길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찾는 고결한 인생관과 참다운 모성애로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성실함을 더해주며 애국에 대해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주는 우리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당의 웅대한 역사적 대업은 빛나게 완수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시대의 거창한 변혁투쟁은 혁명의 일익을 담당한 여성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끔 여맹 조직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교양 사업에 주력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당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혁명적 본태와 조선 여성 고유의 순결무구함과 아름다움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시대와 혁명,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항상 자각하고 언제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국의 영성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진정한 애국자,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는 공산주의 어머니, 공산주의 교양자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끝없는 열광이 분출하는 속에 조선노동당의 기치 아래 굳게 뭉치어 그 품에서 이 세상 모든 행복, 모든 영광을 맞이할 대회 참가자들의 신념과 맹세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끌어섭는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환호성으로 끝없이 터쳐올리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선져주시며 뜨거운 고무적인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더욱 백배해진 자신심과 분발력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번영과 후대들의 행복, 찬란한 미래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여성동맹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해 나갈 철속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에서 빛나는 노력적 위훈을 세우고 있는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위대한 변혁시대를 상징하는 건축물들과 살림집들을 일도 세우는 영예로운 복무의 나날, 그 언제나 소원하며 기다려온 영광의 시각을 꿈만 같이 맞이하게 된 부대 지휘관 병사들의 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우리 당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건설공병부대 관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부대의 전체 지휘관 병사들이 올해에도 백년대계의 제부들을 일도 세우는 건설혁명의 전위에서 조국과 인민이 기다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계속 이룩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건설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신임을 열혈의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눈부신 건설기적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조국의 융성본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 철속의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2: 보도입니다. 우리의 노동계급이 창조와 변혁의 가장 힘있는 역량, 견결한 혁명정신과 고귀한 풍모로 온 사회를 이끄는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는 온 나라의 연대적 혁신의 봉화가 타오르고 일토마다에서 새 기준 새 기록 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는 무한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직청중앙위원회 부원 서혜경 동무는 우리 노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과 믿음은 끝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지난 10여 년의 나날들의 그 자전이냐 의전이냐 하는 심각한 역사의 물음이 나설 때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더없이 믿고 내세워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노동계급입니다. 수입병에 걸린 일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지하 전동차를 사월서리만 하고 있을 때 우리 노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 시계 지하 전동차를 만들 때에 대한 겁을 맡겨주시고 몸소 구들의 일터에도 찾아오시어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는 값높은 칭호도 안겨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셨습니다. 우리 노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한같은 믿음을 안고 군궐의 영웅 광부들은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짧은 기간에 초과 수행하는 혁혁한 중산성과로서 당대의 결정을 받들어 나갔고

0: 금속광업부문의 너동계급은 주최철 생산의 장엄한 화강으로 자립경제의 생명선을 옥초같이 지켜나섰습니다. 그 믿음에 또 받들려서 우리 영성의 너동계급은 당리준 과업을 결사 관철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서 대상설비 생산 과제를 제길에 완수함으로써 사대주의와 기술 신비주의, 보수주의를 짓부시고 새 시대 촌리바 정신을 창조했습니다.
1: 우리 노동계급을 사회주의 협수형의 선봉대로 내세워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에는 노동계급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고 그 사상정신력의 앙량된 분출로 혁명적 대구조를 일으켜 나가시려는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2: 평양 자동화기 공장 초급중위원장 송군철입니다. 지난 3월 1일 당원세멘트 연합기업소를 축하방문하신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례 없는 고조와 변혁으로 지나온 지난 언연육소의 매갈피돌에 새겨진 위대한 기록들마다에는 상원노동계급의 무한한 헌신성과 성실한 노력이 역력히 고여져 있다고 상원의 노동계급을 온 나라에 감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고민회 제15기 제1차의 높은 연단에서도 격려하는 청중직께서는 공화국 정부는 노동계급의 혁명화에 선처적인 힘을 넣어 우리 노동계급이 언제나 혁명의 전위부대, 언사회를 이끄는 선봉대답게 살며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나 노동계급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노동계급처럼 위대한 수령의 믿음 속에 자기의 존엄과 명예를 빛내며 창조와 변혁의 가장 힘있는 역량, 언사회를 이끄는 선봉대 역할을 담당 수행하는 그런 궁지 높은 대오, 위력한 역량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천만 인민을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워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목표와 리상 실현을 위해 신심 드높이 나아갈 것이며 그 길에서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할 것입니다.
3: 온 성지구 탄광윤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당부들이 석탄광업부문 노동계급에게 거듭 안겨주는 당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보답할 불같은 충성과 애국의 마음을 안고 증산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습니다. 연합기업소의 일꾼들이 들끓는 막장들에 내려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는 한편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며 탄부들을 새로운 증산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봉, 학포탄광의 탄부들이 교대 간 협동으로 버럭 처리 시간을 종전보다 단축하고 천공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예비 채탄장 확보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궁심 탄광에서는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한 교대 도하기, 다음 교대 도와주기 등 집단주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일정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있습니다. 동포 탄광의 굴진공들은 차감기를 비롯한 굴진 설비들에 정통하고 천공 깊이와 각도를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철저히 보장하면서 매일 높은 굴진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평 탄광에서도 압축기를 비롯한 굴진 설비들을 막장 가까이에 전개해서 압축공기 이용률을 종전보다 훨씬 끌어올린 데 맞게 효율 높은 발파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석탄 생산을 전망성 있게 누릴 수 있는 확관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1: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 강령을 높이 받들고 상반년기간 많은 석탄을 증산한 천성 청년 탄광 서운철 채탄 중대의 투쟁 기풍 투쟁 본때를 본받아 함경남도 리목관리국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통나무 생산에서 열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리목관리국의 일꾼들은 통나무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보장을 앞세우면서 단위 시간당 체벌 양을 부쩍 누리도록 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도안 림산사업소와 신흥 갱목생산사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림지 선정을 바로하고 능률 높은 작업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날마다 많은 통나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이야 갱목생산사업소의 노동자들은 나무 배기와 아지따기, 사이 나르기 등 공정간 맞물림을 빈틈없이 하고 윤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통나무들을 제때에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검덕 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작업의 기기와 비중을 높이고 체불구의 구체적 실적에 맞게 노력과 운반수단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면서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장진 림산사업소, 허천 갱목생산사업소, 정평 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설비관리와 기술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0: 산지 조건과 자체 실정에 맞는 생산 방법을 적극 탐구 도입해서 일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당의 운정석에 이를 떠선 개성시 장통군과 개풍구역의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지방 특색이 살아나는 질 높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경쟁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 안의 당 정권기관과 공장의 일꾼들은 모든 지방공업 제품들이 생산하면 할수록 질이 더 높아져야 하며 같은 품종이라도 다양해야 하고 특산물의 품종 수도 계속 늘어나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정업원들 속에 깊이 심어두면서 정책적 지도와 생산 조직을 치밀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품의 질 평가와 새 제품 개발 정령에 대한 청와를 통하여 단위별 경쟁 요리를 높여주면서 지방의 원료원천을 탐구 동원해서 생산 지표를 늘리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장풍군의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생산자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식료공장의 정업원들은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새 제품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높은 목표 밑에 분지와 대추, 낙화생 등을 원료로 된장과 과자, 사탕을 비롯한 갖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기술자들의 기술 기능 급수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학습에 주대는 힘을 놓고 있는 일용품 공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수요가 높은 물비누와 그릇 세척제를 만들어 군내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개풍구역의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새 제품 개발과 함께 생산 토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료공장에서는 원가 저하를 경영관리의 중요 거리로 들어주이고 밀 재분 기술을 제거하여 밀 된장과 과자 등의 질을 높이는 것과 함께 강릉에 있는 분리기 공정을 꾸리는 작업을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소비품들을 더 많이 안겨주기 위해 일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도 가루비누 생산 공정을 새로 갖추고 능률 높은 수지 사출기를 설치하여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장풍군과 개풍구역의 옷공장 정업원들도 다양한 계절 옷들을 비롯하여 주민들 속에서 호평을 받는 피복 제품 생산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0: 제9차 교원 양성 부문 대학생 기억 경련과 제14차 과학기술 부문 대학 대학생 속독 및 기억력 경련이 13일부터 17일까지 김영직 사범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해당 부문 대학들에서 선발된 대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경련들은 특출한 인재들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공유 이전하고 지적 능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학습 방법들을 널리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여러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된 경련들에서 참가자들은 보다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과 실천 능력을 겸비한 앞날의 믿음직한 여군들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쌓은 높은 실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교원 양성부문 대학생 기업 경련에서는 김영직 사범대학, 함흥 사범대학, 리계순 사리원 사범대학, 평양 교원대학, 김정숙 교원대학, 사리원 교원대학 등이 과학기술부문대학 대학생 속독 및 기억력 경련에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외국어대학, 강건사립원의학대학, 평양요리기술대학을 비롯한 단위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승의 영예를 지닌 단위들과 참가자들에게 표창장 등이 수여됐습니다.
1: 다음,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6월 24일에 있은 강한 지진들로 인한 사망자 수가 7월 15일 현재 4,8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만 850명 이상의 리재민이 100여 개의 림시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1,280여 차의 여진이 기록됐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병선, 함영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소송중한 반성입니다. 주체기업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외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의 기초를 높이들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며 이 땅위에 인민의 낙원, 인류의 리상 사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낙원 구성, 크나큰 영광, 끝없는 행복. 역사적인 단중한 연회 제9기 제2차 존엄회의가 가리킨 진군행로 따라 신청에 전진하고 있는 내 적극.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대회 강령 실현의 첫 해를 자랑찬 성과들이 가득 찬 변혁의 해로 빛내어갈 열의에 넘쳐있는 천만 인민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끌어번진다.
1: 경애하는 청비사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하신 우리 인민, 오직 당을 믿고 혁명의 천만리를 웃으며 헤치운 강인한 우리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듯이 받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자신의 한 몸이 그대로 인민을 받드는 초석이 되고 인민의 기쁨과 웃음을 꽃피우는 뿌리가 되어서라도 우리 인민을 행복과 영광의 절정에 내세워 주시려는 숭고한 일념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수호하고 가시는 위민 헌신이 자욱자욱입니다. 이렇듯 위대한 분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 민에게 누구나 더없는 행복감을 금치 못하며 복받은 삶을 궁지 높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0: 신흥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리국권 동지의 격정의 털어. 이는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계시기에 이 땅의 모든 행복이 지켜지고 천만년 미래가 담보된다는 것을 천리로 생교하는 인민이 한 목소리로 터치는 신념의 외침이거니 사회주의 조선의 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시고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광 넘친 시대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 남들 같으면 열백 번도 더 주저앉았을 최악의 역경 속에서 우리는 반만년 민족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격동의 시대, 위대한 우리 국가 지일주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황희남도 송대정부 지배인 한정연 동지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친다.
2: 경애하는 청소동지 따라 혁명의 증거가를 힘차게 부르며 우리 인민이 가슴 깊이 절감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는 곧 우리의 승리, 우리의 행복, 강대한 조선의 상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진리가 천만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져 신념의 산악이 되고 창조와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기에 이 땅에서는 기적적 승리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우리 인민의 기상은 세인을 경탄시키고 있습니다.
0: 끓어오르는 격정 안고 돌이켜본다.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있어서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짧은 기간에 이 땅 위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적 사명들이 일어났고 얼마나 위대한 승리들이 세계를 진감시키었는가를. 권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조국의 부강 본영과 인민의 행복이 있다는 순관 뜻을 안으시고 주체적 혁명 무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 이 땅의 검준한 산발들과 새벽 고요 속에 자신의 심혈과 노고를 묵묵히 묻으시며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송비서 동지의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에 오린 만단사연들은 오늘도 인민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다.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작은 목선에 오르시오. 동랑 사나운 바닥들도 헤쳐가시어 병사들을 따사로운 한품이 안아주신 위대한 영작. 조국 수호의 상징으로 거연히 서있는 철령과 오성산의 칼비란 일도 눈물겹게 어려운다. 나라의 권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깊은 밤에도 잠이슬 여리는 이른 새벽에도 헌신과 노가를 바쳐가시며 찌고 가신 경애하는 그의 거룩하신 발자취가 그의 탁월하고 세심한 손길이 있어 우리의 인민군대는 백두의 혁명정신과 투지를 꿋꿋이 이어가는 불패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치게 되었고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 나가는 힘있는 창조자로 될 수 있었거니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예숙 동지의 격정에 찬 목소리 들어보자.
3: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문대로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우뚝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 세우자는 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문대로 우리 자국을 하루빨리 세계의 상상봉에 정말이지 이런 순간 우지를 안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이시기에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주저없이 나서시옵니다. 자국의 전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며 정욕적인 강행군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자애로운 용상을 우러르면서 이 땅 위에 얼마나 큰 민족적 행운이 찾아왔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오래로운가를 우리 민은 가슴 깊이 새겨놨습니다.
0: 우리 조국을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융성 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 강국으로 온 우리의 빛내실 웅대한 고상을 안으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 그에게서 이어가신 위민 헌신에 의해 이 땅에서는 반만년 역사의 특기할 사변들이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일어났고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눈부시게 일떠섰으며 앞날의 번영을 겸부하는 귀중한 제보들이 수많이 마련되었거니 인민의 꿈과 리상을 담고 눈부시게 일떠선 미래 과학자거리와 여명거리, 성화거리, 화성거리, 리문거리 중평과 련포, 강동, 미아도 지구에 일떠선 대규모 온실 농장들, 전국 도처에 끊임없이 일떠서는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들과 병원 봉사소들, 농촌문화 주택들, 남들 같으면 열백 번도 더 쓰러졌을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정령의 줄기찬 전진이 이루어지고 휘황한 내일이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내조국의 참모습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영도자도 많지만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처럼 그토록 짧은 기간에 나라의 종합적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시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우신 미인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해주 가방공장 지배인 리미와 동지의 격정의 토로 들어보자.
4: 정말 육사에서 순간에 지나지 않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남들 같으면 수십 년이 걸려도 이룩할 수 없는 전변의 세력세를 안아오신 우리의 경애하는 청비서동지 있습니다. 이 창조의 열미를 무르익히시느라 그이께서 걸으신 길은 그 올마이고 지지으신 밤은 또 그 올마이니까 그 나날에는 쏟아지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온화한 공장의 여동기국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신 날도 있고 또 깊은 밤 몸소 첫 손님이 되시어 우리 인민들이 이용하게 될 세홍의 무게도 전차의 시운전길에 계신 그날도 있었습니다.
0: 겹사있는 시련 속에서도 도도히 전진하고 있는 불피의 사회주의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세상의 부름없소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는 사회주의 내 조국 증명 이 땅 위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은 인민의 웃음을 제일 국력으로 여기시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사업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은혜로운 품속에서만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은 저국의 휘황찬란한 내일을 확신하고 있다. 옹진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이명철 동지의 이야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5: 이 땅 위에 씌어지는 번영사의 갈피갈피는 우리 민에게 세상에 부름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애국 헌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결코 평범한 나날들의 이룩된 성과들이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쌓이는 난관을 뚫고 우리 민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멈춤없이 밀고 나갈 수 있은 것은 우리 당을 믿음직한 향조적 역량으로 부단히 강화 발전시키시며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심결과 로그의 결과입니다. 정녕 눈물 없이 더듬을 수 없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강행문길이 없었다면 또 그의 헌신적인 사색과 로고의 날과 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습적인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0: 그렇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제는 주체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찬란한 승리의 기치이시며 이 세상 가장 뜨거운 열과정으로 인민을 한 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시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 따라 하늘 땅 끝까지 가리라. 바로 이것이 천만 인민의 가슴마다에서 끓고 있는 충성의 맹세이거니 천하제일위인이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 것이다. 크나큰 영광, 끝없는 행복. 지금까지 녹음 구성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1978년에 창작된 가요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령영화 첫 무장대호에서 있은 이야기의 주제가인 이 노래는 정령의 길은 간과하고 험난해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싸우는 한 길에서 영생하려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불굴의 신념, 의지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홍문소 쓴 미래가 걱정되는 때 있거든. 이 시는 1985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0: 한가로운 유람차로 이것을 찾는 사람은 없다. 꽃과 분수를 즐기기 위해 저 보도를 거니는 사람은 더욱 없다. 수많은 기념비가 세상에 있다 하라. 혹은 오랜 역사를 혹은 남다른 형식을 제 나름의 자랑이 저마다 있다 하라. 소사 무엇을 빛내는 기념비건 소사 무엇을 상징하는 답이건 모두가 과거를 회상케 하는 하나의 같은 점을 가지고 있거니 답이요 주체의 사상 답이요 너도 만일 그렇다면 뜨거운 눈길 온 세상이 모아 세우는 영광의 이 절정 어찌 있을 것인가. 찾아오면 쉬 못도 해지우는 마음들 만조의 바다처럼 항시 차넘치는 여기 오 지내하는 김종일 동지 대를이어 완성하시는 새 세계의 모양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곳 예 아니냐. 가장 깊이 새겨 안을 수 있는 곳 예 아니냐. 추억을 주는 기념비는 이 세상 어디 가도 있더라. 하지만 광막한 저 하늘 아래 희망을 주는 기념비는 오직 이 하나. 사람들이여, 조국과 자신과 아들, 딸의 미래가 걱정되는 때 있거든 이 주체 사상 탑을 우러르라.
1: 지금까지 1985년에 창작된 시 미래가 걱정되는 때 있거든을 보내드렸습니다. 랑송의 방송은 윤희권이었습니다.
2: 이 시간에는 1987년에 창작된 가요 주체는 우리의 생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요는 우리의 생명인 주체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온갖 시련이 막아서도 위대한 당중앙 따라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려는 천만 인민의 철속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사회주의인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조선 사회주의인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축하 속에 열린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여 꿈결에도 소원하던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한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의 커다란 격정과 환희가 촬영 장소에 세차게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우리 여성들을 시대 앞에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대 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자유로운 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뒤울리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여맹 일꾼이 다음 없는 흠모와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 그 간 꽃다발을 삼가드렸습니다.

0: 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새로 선거된 제8기 여명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여성동맹 역사에 전례 없는 대회합을 통하여 당에서 하자고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충직하게 받들어 나아가는 조선 여성들의 고결한 충심과 특출한 혁명성, 무궁무진한 단결력과 애국열을 시위하고 대회 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한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전면적 부흥의 위대한 개척기와 더불어 흘러온 지난 5년간의 여정 후에는 조국의 전진에 심천박차를 가해온 가장 강인하고 견실하며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여성들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역력히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여성동맹의 교양자적, 조직동원자적 역할은 여성들이 하나의 뜻과 지향으로 뭉쳐지고 지혜와 힘과 열정이 합쳐질 때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입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 숨쉬는 여성 조직, 그 활약과 전투력에 있어서 이 세상 비길 데 없는 여성들의 위력한 애국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커다란 위력으로 된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향유할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고 애국의 한길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찾는 고결한 인생관과 참다운 모성애로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성실함을 더해주며 애국에 대해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주는 우리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당의 웅대한 역사적 대업은 빛나게 완수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시대의 거창한 변혁투쟁은 혁명의 일익을 담당한 여성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끔 여맹 조직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저양 사업에 주력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당이 가리키는 오직 한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혁명적 본태와 조선 여성 고유의 순결무구함과 아름다움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시대와 혁명,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항상 자각하고 언제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국의 영성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진정한 애국자,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는 공산주의 어머니, 공산주의 교양자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끝없는 열광이 분출하는 속에 조선노동당의 기치 아래 굳게 뭉치어 그 품에서 이 세상 모든 행복, 모든 영광을 맞이할 대회 참가자들의 신념과 맹세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끌어솟는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환호성으로 끝없이 터쳐올리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선조해 주시며 뜨거운 고무적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더욱 백배해진 자신심과 분발력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번영과 후대들의 행복, 찬란한 미래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여성동맹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해 나갈 철속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에서 빛나는 노력적 위운을 세우고 있는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위대한 변혁시대를 상징하는 건축물들과 살림집들을 일도 세우는 영예로운 복무의 나날, 그 언제나 소원하며 기다려온 영광의 시각을 꿈만 같이 맞이하게 된 부대지휘관 병사들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담대하시며 우리 당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건설공병부대 관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부대의 전체 지휘관 병사들이 올해에도 백년대계의 재부들을 일도세우는 건설혁명의 전위에서 조국과 인민이 기다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계속 이룩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건설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신임을 여결의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눈부신 건설기족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조국의 융성본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 철속의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2: 보도입니다.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교육을 제일 중시하고 교육이 제일 발전된 나라라고 공인될 수 있게 만드실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에 언제나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교육은 명백한 발전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교육성 부원 홍종국 동무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교육사업을 얼마나 중시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당제 8차 대회 이후에 진행된 당 및 국가회의들에서 교육 문제가 중요하게 토의된 사실들을 통하여서도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천리해안의 예지로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와 우리 교육의 현실태를 깊이 통찰하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제 8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 교수 관리 제도를 끊임없이 갱신하는 것을 교육혁명을 다구치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 후에도 당중앙 전원회의들을 비롯한 중요 계기들에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혁명에서 기본은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교육 내용은 학생들이 다방면적인 지식, 전공 분야의 깊은 지식과 실천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교육 방법은 학생들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어 산 지식과 실천 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 개선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특히 초등 및 중등교육 부문의 교육구조는 학생들에게 일반 기초 지식을 충분히 소유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그들의 천성과 서질에 따르는 교육도 그에 맞게 할 수 있게 거치고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실천 능력을 갖춘 쓸모있는 인재,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출한 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할 수 있게 혁신하여야 한다고 그 실현 방도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혁신할 때 대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새롭고 독창적인 방침은 그대로 우리 교육의 투쟁 목표였고 발전의 정자였습니다.
2: 오늘 교육 부문에서 이룩되고 있는 모든 성과들은 빛나는 예지와 세련된 용도로 주체 교육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면서 교육성 책임부원 림동찬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 교육구조와 내용과 방법의 혁신을 위한 사업을 특별히 중시하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보통교육 부분에서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과 학생들이 천성과 서열에 따르는 선택과정안이 적용되는 등 여러가지 선진적인 교수방법들과 과외교육방법들이 새롭게 창조되었으며 고등교육 부분이 교수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연구형 교수방법, 연구형 학습방법을 도입하는 대로 확고히 방향전환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본보기 학교, 유치원 건설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속에 수많은 학교와 분교, 유치원들이 본보기 수준으로 새로 건설되거나 현대적으로 개건된 것을 비롯하여 많은 교육단위 건설 대상들이 완공되어 교육혁명 수행을 힘있게 권하였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최고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후대 육성,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은 항상 우리 국가 정책이 제1순위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당이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올해 새 학년도부터 초등 및 중등 교육 부분에서 새 교육 강령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면 옥만금도 아낌없이 기울이시며 크나큰 사랑과 운종을 부어주시는 절세 위인이 위대한 손길이 있어 우리 조국은 머지않아 선진 교육국이라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명함을 역사에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1: 우리나라의 풍부한 동력 자원에 의거하는 전력 생산 기지들을 대대적으로 일조세울 때에 대한 당정책을 맞들고 단층 발전소 건설에 파견된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 동력 대원들이 2단계 공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안받침하고 있습니다. 단층 발전소 건설 4단 지휘조에서는 건설 원가를 줄이면서도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확립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 있게 전개하는 한편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 조건 보장에도 힘을 놓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파견된 과학자들은 5개 변전소 접지 부지 확정을 책임적으로 완료한 데 이어 해당 발전기실의 기초시공에서 제기되는 지반 조사를 스스로 맡아 해제김으로써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선도마차, 기관차가 되어야 할 대학의 사명에 맞게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평양건축대학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현대적인 기구들을 장안 도입해서 발전소 언제 등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평성석탄공업대학의 연구사들은 굴진 발파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서 많은 화공품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했으며 단천지구 광업총국 단천광업연구소에서도 물개굴의 발파 진동을 감소시키는 미리 초지체 발파 기술을 완성해서 여러 시공 단위에 도입했습니다. 나라의 전력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과학원 전기연구소, 역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결굴과 도갱의 현장 조사 등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발전기실 기초 시공을 위한 새로운 건설 공법을 확립했으며 보력 운반 능력이 향상된 견인기의 설계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2: 재해방지 사업은 인민의 생명안전과 국가사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애국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평안북도에서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도인민위원회에서는 시군들의 재해방지 사업 종용을 구체적으로 려의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재해구조 물자들을 제때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힘을 모으면서 만단의 동원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비가 오는 경우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과 함께 관계 구조물들과 배수 체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농장들에서 배수 시설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지대들과 산간지대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자연재해를 입을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는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위험 요소와 불량 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는 한편, 일꾼들과 주민들의 위기 대응 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다음, 러시아의 깜차트카 해안에서 두 차례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15일 러시아 과학원 지구물리학국 깜차트카 본국이 밝혔습니다. 그에 의하면 페트로파블롭스크 깜차츠키로부터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리히터 적도로 6.5.7의 지진이 6분 간격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2: 도이칠란드의 제조업 부문에서 지난해 17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축감됐습니다. 원인은 여러 해째 나라의 경제가 침체 상태에서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15일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복숙 전철송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사회주의인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조선 사회주의인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축하 속에 열린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여 꿈결에도 소원하던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한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의 커다란 격정과 환희가 촬영 장소에 세차게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우리 여성들을 시대 앞에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대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자유로운 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뒤울리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여맹일꾼이 다음없는 흠모와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그 간 꽃다발을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선거된 제8기 여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성동맹 역사에 전례 없는 대회합을 통하여 당에서 하자고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충직하게 받들어 나아가는 조선 여성들의 고결한 충심과 특출한 혁명성, 무궁무진한 단결력과 애국열을 시위하고 대회 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한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면적 부흥의 위대한 개척기와 더불어 흘러온 지난 5년간의 여정 후에는 조국의 전진에

0: 역사를 가해온 가장 강인하고 견실하며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여성들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역력히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여성동맹의 겨양자적, 조직동원자적 역할은 여성들이 하나의 뜻과 지향으로 뭉쳐지고 지혜와 힘과 열정이 합쳐질 때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이루지 못할 리상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입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 숨쉬는 여성 조직, 그 활약과 전투력에 있어서 이 세상 비길 데 없는 여성들의 위력한 애국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커다란 위력으로 된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향유할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고 애국의 한길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찾는 고결한 인생관과 참다운 모성애로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정실함을 더해주며 애국에 대해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주는 우리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당의 웅대한 역사적 대업은 빛나게 완수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시대의 거창한 변혁투쟁은 혁명의 일익을 담당한 여성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끔 여맹조직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교양사배에 조력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당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혁명적 본태와 조선여성 고유의 순결무구함과 아름다움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시대와 혁명,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항상 자각하고 언제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국의 영성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진정한 애국자,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는 공산주의 어머니, 공산주의 겨양자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끝없는 열광이 분출하는 속에 조선노동당의 기치 아래 굳게 뭉치어 그 품에서 이 세상 모든 행복, 모든 영광을 맞이할 대회 참가자들의 신념과 맹세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끌어섰는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환호성으로 끝없이 터쳐올리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선조주시며 뜨거운 고무적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더욱 백배해진 자신심과 분발력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번영과 후대들의 행복, 찬란한 미래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여성동맹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해 나아갈 철속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홍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에서 빛나는 노력적 위훈을 세우고 있는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위대한 변혁시대를 상징하는 건축물들과 살림집들을 일도세우는 영예로운 복무의 나날, 그 언제나 소원하며 기다려온 영광의 시각을 꿈만 같이 맞이하게 된 부대 지휘관 병사들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담내하시며 우리 당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건설 공병부대 관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부대의 전체 지휘관 병사들이 올해에도 백년대계의 재부들을 일도 세우는 건설혁명의 전위에서 저국과 인민이 기다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계속 이룩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신임을 열혈의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눈부신 건설 기적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저국의 융성본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 철속의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2: 종합보도입니다. 위대한 전승절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온나라 천만인민은 주체조선의 승리전통의 영원한 계승을 위해 불면불의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혁명실록을 숭엄히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전승혁명사적관 강사 김옥경 동무는 지난 1950년대에 창조된 영웅조선의 전승사는 경의하는 정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어 주체혁명의 새 시대와 더불어 더욱 잔연히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전승세대가 떠올린 공화국의 영광과 용기를 더욱 빛내이고 굳세게 이어가실 숭고한 웅지를 나누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전승 69돌 기념행사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지구의 동방일각에서 반제투쟁의 가장 첨예한 전조선을 굳건히 지켜낸 위대한 저개방전쟁의 승리야말로 침략자에 대한 수호자의 승리, 불의와 반동에 대한 정의와 진보의 승리이며 아무리 강대하고 우세한 침략자도 결사항전에 걸기한 인민과 군대를 당해낼 수 없다는 천리를 실증한 인류사적인 승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러병들은 불굴의 저국소정시를 창조한 귀중한 혁명 선배들이다. 위대한 승리자들의 위원은 영원 불멸할 것이다. 를 비롯해서 불의의 거전적 어작들을 발표하시오 전승 세대의 녹슬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는 거기한 지침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정령 경려하는 청비서동지의 종유적인 용대 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목적과 저우개방전쟁 참전자들이 창조한 승리 전통은 강대하고 전원 높은 우리 공화국의 승리적 존재를 위한 투쟁에서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 제보로 빛을 뿌리며 손만의 신장마다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 경의하는 정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영도 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시기 위해 끊임없는 헌신과 영도의 자옥을 새겨가고 계신다고 하면서 전승혁명사적관 강사 리향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전승영도사가 깃들어 있는 유평혁명사적지와 창궐혁명사적지, 영포혁명사적지를 비롯한 여러 혁명사적지들을 찾으시어 사적지와 사적물들을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 거기한 유산으로 끝없이 빛내어 나가도록 세심히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료님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칠이치를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하고 전쟁 러병들을 적극 내세워주 1950년대의 용적 투쟁 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평양에서는 해마다 전쟁 러병 대표들을 초청하여 전승절을 승리자의 뜻깊은 명절로 성대하게 경축하는 것이 전통화되었고 전승의 역사와 전통, 전쟁 러병들의 투쟁 정신은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의하는 청배서동지의 그 높으신 뜻과 비범한 예지에 의하여 727 행진곡과 같은 명곡들이 세상에 나오고 위대한 수료님의 전승업적을 길이 전하는 저국예방 전쟁 승리 기념관과 저국예방 전쟁 참전열사노가 시대적 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습니다.
2: 진정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오 이 땅 후에 전승의 역사는 세세년년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며 전승 세대의 영웅적 위훈과 삶은 영원토록 빛을 뿌릴 것입니다.
1: 당대 구차대비 결정관철의 첫해인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위훈 창조로 빛낼 열이드 높이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관병들이 지방발전 전구들에서 영광의 연대기를 휘날리며 완강한 공격정신과 실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지방공업 공장들의 지붕공사, 외부 미장이 결속되고 내부 미장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병원 건설장들에서 지붕공사, 외벽시공, 내부공사가 입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지구와 낙원군의 지방발전정책 대상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전체 군인건설자들에게 안겨주신 최상 최대의 믿음에 보답할 충성과 애국의 일념을 안고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관병들이 진군 보폭을 더욱 기운차게 내집고 있습니다. 지방발전 20승 10비상설 국방성 지휘조에서는 건설에서 기계화 비중을 높이며 기능공대율을 강화하는 데 중심을 두고 시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공사 조직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주도 세밀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각 연대 지휘관들은 군인건설자들을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관철자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며 지방발전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군대의 우수한 정치 도덕성과 애국주의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선전선동 공세를 힘있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건설장을 찾아오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기쁨을 드린 긍지와 용광을 안고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지구와 낙원군의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관병들이 대상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공역량과 건설장비, 수단을 합리적으로 편성 배치한 부대들에서는 모든 건축물들의 당의 건축미학 사상과 건축공학적 요구가 완벽하게 구현되도록 군인건설자들의 창발성을 개발시키고 시공지도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매일 맡겨진 공사과제를 더팀없이 완수하고 있습니다. 강남군 송화군에 달려나간 군인건설자들이 기술학습 보여주기를 통해서 현대적인 건설 장비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기능 수준을 제고하고 자재와 로력을 절약할 수 있는 공법들을 활용해서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건축물마다의 우리 군대의 양심이 빚기게 된다는 자각을 안고 선천군, 은율군, 대안구역, 통천군, 맹산군, 시중군, 신흥군의 군인건설자들은 내외부 공사를 철저히 기술 규정과 공법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판문구역, 평원군, 봉산군, 신평군 지방공업공장과 병원건설장들에서는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고 현장 조건에 맞는 능동적인 역량 편성과 작업 조직으로 이중 천종 시공, 본제 붙이기 등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화평군과 평강군, 명강군, 무산군, 삼수군에 파견된 부대들에서도 건설 역량의 질적 강화에 힘을 넣고 실천 속에서 기능공대율을 튼튼히 꾸려 내부 미장 공사에서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민의 복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전위에 선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관병들은 건설장 주변 환경 정리도 번듯하게 해놓고 모든 건축 공간과 요소들에 대한 시공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전진 기세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2: 우리 시기에 녹색 재배 및 양호 생산 방법을 확대 도입할 때 대한 당정책 관철의 첫해인 올해에 논판 양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려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 요리가 비상이 앙양되고 있습니다. 알곡과 물고기 생산을 다같이 높일 수 있는 선진적인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각지 농촌들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속에 전국적으로 2천여 정부의 논에 8천여만 마리의 새끼 메기가 방류되었으며 사양관리의 과학화 수준이 부단히 제고되고 있습니다. 논판 양호와 관련한 보여주기와 기술 전수회를 의의있게 조직 진행하고 논판에 새끼 물고기를 놓아주는 사업이 끝난 데 맞게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물고기 사양관리와 모기 생산, 폐사율을 줄이는 등 논판 양호의 과학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에서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수백 정보의 논을 양호 포전으로 만들었으며 생육 상태를 정상적으로 관찰하면서 논판 양호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수질 정화에 좋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물 소독을 진행하여 수질 조건을 개선하고 자기 지역에 부합되는 선진적인 양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성시와 증산군, 병원군의 농장들에서는 논판 양호와 관련한 지식을 농장원들에게 습득시키기 위한 기술학습을 실속있게 하는 한편 동물성 단백모기 서식장과 팽화모기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늘려 물고기의 정체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논판 양호 도입 준비 사업을 착실히 해온 평안북도에서 올해 양호 면적이 훨씬 늘어난 데 맞게 정보당 방류해야 할 새끼매기 마리수를 철저히 보장하고 생산 원가를 낮추면서도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모기 생산 방법을 받아들이는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논판 매기 양호에서 모기 보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신의주시, 정주시, 선천군, 구장군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단위 면적당 물고기 마리수와 모기 주는 회수, 몸 질량에 따르는 모기량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사람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배천군과 태탄군, 재령군, 안악군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군들에서 포전

0: 별로 모서리가 끝나는 자재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새끼메기를 논판에 제때 놓아준대요. 비육단계별에 따르는 모기의 규격화 실현과 자연모기 이용 대책을 철저히 세워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종어 생산기지를 잘 꾸려 논판 양호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꾸준히 갖춘 평양시와 함경남도의 농촌들에서 물고기의 병폐를 막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만경대구역, 순안구역, 사동구역, 금야군, 함주군, 고원군에서 물의 오염을 막고 물고기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물 소독을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질병의 증상과 그 원인에 따르는 예방 대책들을 적시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당의 의도대로 선진적인 유기농법들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고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개선을 이룩할 일념 안고 황해북도 남포시둥지의 농업근로자들도 사용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물대기 시설, 문어미관들에 대한 보수와 논둑 다지기를 잘하면서 장마철 조건에서도 물고기를 안전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1: 그 다음 인도네시아와
2: 원산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0: 대체로 후리어스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레이더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3도씨, 29도씨, 신의주 24도씨, 30도씨, 해주 23도씨, 30도씨, 사리원 23도씨, 30도씨, 강계 19도씨, 29도씨, 원산 22도씨, 24도씨, 함흥 21도씨, 27도씨, 청진 20도씨, 25도씨, 괴산 16도씨, 28도씨, 남포 23도씨, 30도씨, 라선 20도씨, 25도씨, 개성 23도씨,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은 비가 내리고 그 밖의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리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함경남도 해상은 흐리어서 비가 내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리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중기 일기 예보입니다.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7월 20일에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2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2 내지 20mm입니다. 21일에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특히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극부족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30 내지 50mm, 부분적으로 50 내지 8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 내지 30mm입니다. 23일에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4일에 전반적 지역에서, 25일에는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 내지 2도씨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일에 평양, 평성, 남포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신의주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해주,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사리원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에서는 새벽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청진,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해산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1일에는 평양, 평성, 함흥, 남포시에서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해산시에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원산, 개성시에서 오전까지 비와 소나기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으며, 청진,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22일에 평양,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손,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었다가

남한의 대치를 후리겠습니다. 23일에는 평양, 평송, 신의주, 강계, 청진, 해산, 남포, 라손시에서 대치를 후리겠으며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개성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4일에 평양, 평송, 신의주, 사리원, 남포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해주, 원산, 개성시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 함흥, 청진, 해산, 라손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5일에는 평양, 평송, 신의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손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해주, 개성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기온이 제일 높아질 22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송, 남포, 개성시 30도씨,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해산시 31도씨, 청진시 27도씨, 라손시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일기예보였습니다.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2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3일과 24일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5일에 전반 해상에서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축하 속에 열린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여 꿈결에도 소원하던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한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의 커다란 격정과 환희가 촬영 장소에 세차게 구비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우리 여성들을 시대 앞에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대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자유로운 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뒤울리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여맹일꾼이 다음없는 흠모와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극한 꽃다발을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선거된 제8기 여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의 선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성동맹 역사에 전례 없는 대회합을 통하여 당에서 하자고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충직하게 받들어 나아가는 조선 여성들의 고결한 충심과 특출한 혁명성, 무궁무진한 단결력과 애국열을 시위하고 대회 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한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면적 부흥의 위대한 개척기와 더불어 흘러온 지난 5년간의 여정 후에는 조국의 전진에 심찬박차를 가해온 가장 강인하고 견실하며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여성들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역력히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여성동맹의 겨양자적, 조직동원자적 역할은 여성들이 하나의 뜻과 지향으로 뭉쳐지고 지혜와 힘과 열정이 합쳐질 때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또렷이 입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 숨쉬는 여성 조직, 그 활약과 전투력에 있어서 이 세상 비길 데 없는 여성들의 위력한 애국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커다란 위력으로 된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향유할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고 애국의 한길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찾는 고결한 인생관과 참다운 모성애로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성실함을 더해주며 애국에 대해 혁명에 대해를 꿋꿋이 이어주는 우리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당의 웅대한 역사적 대업은 빛나게 완수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시대의 거창한 변혁투쟁은 혁명의 일익을 담당한 여성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끔 여맹 조직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조양 사업에 조력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당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혁명적 본태와 조선 여성 고유의 순결무구함과 아름다움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시대와 혁명,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항상 자각하고 언제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국의 융성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진정한 애국자,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는 공산주의 어머니, 공산주의 겨양자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끝없는 열광이 분출하는 속에 조선노동당의 기치 아래 굳게 뭉치어 그 품에서 이 세상 모든 행복, 모든 영광을 맞이할 대회 참가자들의 신념과 맹세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끌어솟는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환호성으로 끝없이 터쳐올리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선조주시며 뜨거운 고무조기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더욱 백배해진 자신심과 분발력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번영과 후대들의 행복, 찬란한 미래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여성동맹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해 나갈 철속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홍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7월 17일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에서 빛나는 노력적 위훈을 세우고 있는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위대한 변혁시대를 상징하는 건축물들과 살림집들을 일도 세우는 영예로운 복무의 나날, 그 언제나 소원하며 기다려온 영광의 시각을 꿈만 같이 맞이하게 된 부대 지휘관 병사들의 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담대하시며 우리 당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건설공병부대 관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부대의 전체 지휘관 병사들이 올해에도 백년대계의 제부들을 일도 세우는 건설혁명의 전위에서 조국과 인민이 기다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계속 이룩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건설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은 김종훈 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신임을 여결의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눈부신 건설기적들을 끊임없이 장조함으로써 조국의 융성본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 철속의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2: 보도입니다. 우리의 노동계급이 창조와 변혁에 가장 힘있는 역량, 견결한 혁명정신과 고

0: 이러한 풍모로 온 사비를 이끄는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는 온 나라의 연대적 혁신의 봉화가 타오르고 일터마다에서 세계준 세기록 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는 무한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직총중앙위원회 부원 서혜경 동문은 우리 노동계급에 대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과 믿음은 끝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난 10여 년의 나날들의 그 자전이냐 의전이냐 하는 심각한 역사의 물음이 나설 때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더없이 믿고 내세워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노동계급입니다. 수입병에 걸린 일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지하 전동차를 사월서리만 하고 있을 때 우리 노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 시계 지하 전동차를 만들 때 대한 겁을 맡겨주시고 몸소 그들의 일터에도 찾아오시어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는 값높은 칭호도 안겨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셨습니다. 우리 노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한같은 믿음을 안고 군궐의 영웅 광부들은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짧은 기간에 초과 수행하는 혁혁한 중산 성과로서 당대의 결정을 받들어 나갔고 금속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은 주최철 생산의 장엄한 화강으로 자립경제의 생명선을 옥척같이 지켜나섰습니다. 그 믿음에 또 받들려서 우리 영성의 노동계급은 당리준 과업을 결사관철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서 대상설비 생산 과제를 제길에 완수함으로써 사대주의와 기술 신비주의, 보수주의를 짚으시고 새 시대 천리화 정신을 창조했습니다.
0: 우리 노동계급을 사회주의 위협주행의 선봉대로 내세워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에는 노동계급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고 그 사상정신력의 앙양된 분출로 혁명적 대구조를 일으켜 나가시려는 숭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2: 평양 자동화기 공장 초급중위원장 성군철입니다. 지난 3월 1일 상원시멘트 연합기업소를 직화 방문하신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례 없는 고조와 변혁으로 지나온 지난 언행 역사의 매갈피들에 새겨진 위대한 기록들마다에는 상원노동계급의 무한한 헌신성과 성실한 노력이 역력히 고여져 있다고 상원의 노동계급을 온 나라에 감높이 내세워 주시옵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 제15기 제1차회의 높은 연단에서도 격려하는 청중동지께서는 공화국 정부는 노동계급의 혁명화에 선천적인 힘을 넣어 우리 노동계급이 언제나 혁명의 전위부대, 온사회를 이끄는 선봉대답게 살며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나 노동계급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노동계급처럼 위대한 수령의 믿음 속에 자기의 존엄과 명예를 빛내며 창조와 변혁의 가장 힘있는 역량, 온 사회를 이끄는 선봉대 역할을 담당 수행하는 그런 궁지 높은 대우, 위력한 역량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0: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천만 인민을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워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목표와 이상 실현을 위해 신심도 높이 나아갈 것이며 그 길에서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할 것입니다.
3: 온 성지구 탄광연합협소의 일꾼들과 간부들이 석탄공업부문 노동계급에게 거듭 안겨주는 당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보답할 불같은 충성과 애국의 마음을 안고 증산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습니다. 연합협소의 일꾼들이 들끓는 막장들에 내려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참신하게 볼일을 한편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며 간부들을 새로운 증산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봉, 학포, 탄광의 간부들이 교대 간 협동으로 보루 처리 시간을 종전보다 단축하고 전공 배치를 합리적으로 해서 예비 재탄장 확보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군심 탄광에서는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한 교대 도와주기, 다음 교대 도와주기 등 집단주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일정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있습니다. 동포 탄광의 굴진공들은 차감기를 비롯한 굴진 설비들에 정통하고 전공 깊이와 각도를 기술 규동의 요구대로 철저히 보장하면서 매일 높은 굴진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평 탄광에서도 압축기를 비롯한 굴진 설비들을 막장 가까이에 전개해서 압축 공기 이용률을 종전보다 훨씬 끌어올린 데 맞게 효율 높은 발파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석탄 생산을 전망성 있게 늘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0: 당의 운동석에 일어선 개성시 장통군과 개풍구역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지방 특색이 살아나는 질 높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경쟁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안의 당 정권기관과 공장의 일꾼들은 모든 지방공업 제품들이 생산하면 할수록 질이 더 높아져야 하며 같은 품종이라도 다양해야 하고 특산물의 품종 수도 계속 늘어나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종업원들 속에 깊이 심어주면서 정책적 지도와 생산 조직을 치밀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품의 질 평가와 새 제품 개발 정령에 대한 총화를 통해서 단위별 경쟁 열의를 높여주면서 지방의 원료 원천을 탐구 동원해서 생산 지표를 늘리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장통군의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생산자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식료공장의 종업원들은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새 제품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높은 목표 밑에 분지와 대추, 락화생 등을 원료로 된장과 과자, 사탕을 비롯한 갖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기술자들의 기술 기능 급수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 학습에 주대는 힘을 넣고 있는 일용품 공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수요가 높은 물 비누와 그릇 세척제를 만들어 군내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풍구역의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새 제품 개발과 함께 생산 토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료공장에서는 원가 저하를 경영관리의 중요 고리로 틀어지고 밀 제분 기술을 제고해서 밀된장과 과자 등의 질을 높이는 것과 함께 강냉이눈 불리기 공정을 꾸리는 작업을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소비품들을 더 많이 안겨주기 위해 일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가루비누 생산 공정을 새로 갖추고 능률 높은 수지 사출기를 설치해서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장통군과 개풍구역의 옷공장 종업원들도 다양한 계절 옷들을 비롯해서 주민들 속에서 호평을 받는 피복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 다음, 세계보건기구가 14일 민주공고에서의 이볼라 전파 상황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기구는 이 나라에서 이볼라 발병 사상 단 1개월 만에 가장 빠른 감염 사태를 목격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 며칠간 하루 감염자 수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보고된 사망자들 중 다수가 보건시설이 없거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공동체들에서 발생했다고 하면서 기구는 진단 및 접촉자 추적 기술이 발전됐다고 해도 새로 발생하는 환자의 80%가 접촉자 명단에 올라있지 않기 때문에 감염 원인을 알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구는 실제적인 감염자 수가 보고된 환자 수에 비해 적어도 2 내지 4배 더 많을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기구는 현재까지 개선된 치료 방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기 치료가 생존율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하면서 초기에 확진자를 찾아내서 가능한 껏 빨리 치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민주공고에서 새 확진자의 95% 정도가 의연 이뚜리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주들에서도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호철 김주경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오늘도 그리움의 노래가 이 나라 강산에 메아리친다. 인민을 위한 고생 낙으로만 삼으시고 한평생을 바쳐오신 아버지 장군님, 정령 세월이 흐를수록 사무치게 어려우는 우리 어버이의 위대한 그 모습을 우러르며 이 땅의 한 가정에 전하는 그 이야기는 너희하여 오늘도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는 것인가.
1: 반성극 내조집 이야기.
2: 이리야. 그러니까 손녀가 보고 싶어 그 먼 길을요.
3: 예, 아주버니.
2: 예예.
3: 아, 우리 명옥이가 금딸을 낳았는데 집안에 이런 용사가 또 어디 있겠나요?
2: 예.
3: 네, 그래. 이렇게 만사를 제치고 오는 길이다.
2: 그래요. 근데 그 친정 어머니 측은 발이 진이 짤수다래.
3: 예?
2: 이리야.
3: 안. 그건 무슨 소리시오?
2: 에? 미주집 세기가 몸을 푼지 언젠데 오늘에야 오시니 말이에다.
3: 예. 실은 거 우리 명옥이랑 사이가 일하는 여기 발전소에 내 손으로 만든 이 장갑 한 컬레라도 더 보태고 싶어서요.
2: 아니, 그럼 이 짐들이 다...
3: 예. 아주버니,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소다. 새로 건설된 여기 발전소에 오신 우리 장군님께서 제대군인 부부인 내 딸의

0: 이렇게까지 찾아주실 줄 어찌 알았겠나요?
1: 예.
0: 이해미도 미처 와보지 못했던 자식의 보금자리를 글쎄
1: 이리야.
0: 우리 장군님께서 제일 먼저 찾으실 줄은.
1: 아, 더 이를 말이겠나요? 그날 방안벽에 주렁주렁 매달린 매주를 보시며 전기화된 새 집에서 민족의 정서와 향기가 흘러넘친다고,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선경이라고 우리 장군님께서 그리도 기뻐하시지 않았어?
0: 예.
1: 아주머니, 바로 그날부터 딸네 집이 우리 도에서, 아니 온 나라에 매주집으로 불리워지는 거고요.
0: 아, 그래서 나도 잔뜩 소문을 내며오는 길이다.
1: 예?
0: 그 매주집 색시가 바로 내 딸이라오. 나한테도 선녀가 생겼수다 하고 소리치면서 말이오다.
1: 암, 소리치고 말고요. 아, 떡 위에 떡이라고. 이제 그 미스토이 같은 소녀에까지 저 안아보시오. 그럼 아마 세상이 록달만해질 거우다.
0: 아, 그러면요. 가만. 이자, 뭐라고 했어?
1: 에? 뭘 말이시오?
0: 우리 선녀가 뭐라고요? 미스똥이?
1: 아니, 그 말이 어째서요? 자거로 미스똥이란 크고 복스럽단 소린즉 그제...
0: 그만하라고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갖다 붙일 말이 따로 있지. 처녀의 보고 매주똥이가 뭐요? 매주똥이가?
1: 아니, 아주머니,
0: 앞으론 남의 귀한 자식 낯을 깎는 그런 원사는 삼가하시오. 그래선 못쏘다, 알았나요?
1: 이제 보니 그 아주머니 성미가 보통이 아닌데요.
2: 아니, 명옥이 어머니가? 아이고, 명옥이 어머니.
0: 어? 아니, 이게 누군가?
2: 아, 배나무집 쌈둥이 엄마가 아닌가?
3: 네. 어머니, 안녕하실걸요?
0: 아, 반갑네, 반가워. 아, 우리 명옥이가 편지에 썼더구만. 해산 후에 쌍둥이 엄마랑 마을 사람들이 극진히 덜 봐준다고 말이야. 이거 정말 고맙네.
3: 어머니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세요.
0: 어참, 이보라고 쌍둥이 집.
3: 예.
0: 그래, 내 손녀가 누굴 닮았던가, 어?
3: 아니, 누구긴 누구겠어요. 바로 어머니예요.
0: 어?
3: 꼭 왜 할머니를 쏙 닮았다니까요.
0: 아니, 뭐, 나를?
3: 예. 울음소리도 어찌 크고 뜨센지 요가 내기가 아닐 것 같아요.
0: 그게 정말인가?
3: 네.
0: 와, 이런.
1: 옳거니, 자고로 딸을 보려면 그 어머니를 보고 더 자세히는 외할머니를 보라 했거든. 그지, 그 미숫동이 선녀말로 아주머니를 다... 아니, 이거 왜 그렇게 노려보시오?
0: 아까부터 매주 그놈의 매주똥이가 입에 붙었으다래, 아주머니.
1: 아차, 자, 아이고, 내 버릇이 되다 보니.
0: 이왕이면 저온 제 이름을 부르면 못 쓴답댈까?
1: 네?
0: 예?
1: 참, 이 아주머니가 영 깜깜이군. 아니, 없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라오? 예?
0: 이름이 없다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3: 저, 어머니, 애 이름을 아직 짓지 못했다나 봐요.
0: 뭐라고? 아니, 나온 지 언젠데 아직도?
1: 바로 그렇다니까요.
0: 이런. 그래, 제 아버지 엄만 지금껏 뭘 했다던가, 어?
3: 아마 초다의 이름이니 짓기가 옳지 않겠지요.
0: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이들이 정말...
4: 여보, 거기 창동 앞에서 뭘 하세요?
5: 여보, 여기 와서 이 소리를 좀 들어봐. 어서.
4: 소리라니요?
5: 야, 참 빨리.
4: 어디?
5: 어때? 매주 끓는 소리가 들리지?
4: 모르겠는데요.
5: 어? 야, 안 들려? 자, 이런, 난 들리는 것 같은데. 가만, 이제 다시 좀.
4: 엄마가?
6: 이야, 당신 그러다 장독의 아이에 녹아붙고 말겠어요.
5: 여보, 우리 독뚜껑을 한 번만 열어보게요.
4: 응? 안 돼요.
6: 네,
4: 지금까지 잘 익혀야 처가오리 간장을 낼 수 있어요.
5: 하긴 그렇지. 야, 이거 정말 먹전이겠구만.
4: 그렇게 급해요?
5: 아, 급하자면 여보, 아버지 장군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지 않았어? 이 맷주로 간장을 잘 뽑아보라고. 그러면 자신께서도 꼭 맛보시겠다고 말이요. 이야, 이거 언제면 그날이 오겠는지. 이야.
4: 여보, 나도 기다려줘요. 지금도 내가 만든 미주를 선수 쓸어보시며 그리도 대견해 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그 자애로운 음성을 생각하면 걱정 마세요. 제 이 손으로 꼭 맛 좋은 간장을 만들어 아버지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테니.
5: 아, 그래야지.
4: 저, 여보, 애를 낳은 소식도 알려드리는 게.
5: 뭐? 아, 당신 또 웃어요?
4: 야, 아, 그리야 빨리 애한테도 이름을.
5: 야, 여보, 사실 나도 아버지 장군님께서 우리 애의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에 지금까지. 하지만 당신도 어제 신문을 봤지. 우리 장군님께서 온 하루를 현지지도 길에 계시는 걸. 아, 그런데 우리 가족 문제 같은 게 뭐라고.
4: 아,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가 애 이름 때문에 걱정하시겠는데.
5: 여보, 당신이 잘 이해시켜. 아버지 장군님의 사랑 속에 아, 이젠 온 나라가 다 아는 우리 집인데 이름 짓기가 어디 쉬운가고.
4: 몰라요, 자긴 말도 못하면서.
5: 에이, 좋아. 내 그럼 당장 얘기하지. 가마. 아니, 그런데 어머니는 어딜 가셨어?
4: 예, 애를 안고 나가셨어요. 어? 동네에 선녀 자랑을 하시겠다고.
5: 그렇소?
4: 예.
5: 야, 그 이러고 저러고 난 우리 딸이 외할머니의 그 성격까지 닮을까봐 제일 걱정이요.
4: 아니, 우리 어머니가 어째서요?
5: 에이, 말도 마오. 전에 당신 아버님이 나한테 저 형이 귀뜸해 주시더구만. 아이 때부터 뭐 그 살 자기가 남종네 요를 찜쪄 먹었다던지.
4: 어, 이러고가 정말. 어,
5: 아니, 어머니가. 어머니.
7: 둘이서 무슨 작당을 하나 했더니 내 참 기가 막혀서. 애 이름은 짓지 않고 이 애미나 엄니암니 캐고 있어.
4: 아, 어머니.
5: 저 어머니, 전 출근 시간이 돼서. 아, 저 그럼.
7: 여보. 이모라고 하루강아지도 제 이름은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이 정말.
4: 아, 어머니, 아, 그만하세요.
6: 자, 오, 아이고, 우리 아가 할머니와 자랑 잘하고 왔나요?
7: 자랑은커녕 망신만 하고 왔다.
4: 아니, 망신이라니요?
7: 너희 너 대체 어쩔 셈이냐? 종룡 내 선녀를 이름 없는 아이로 만들 텐가 말이다.
4: 어머니.
7: 사람들이 아, 매주집에 복덩이라고 저마다 모여와 이름을 묻는데, 이 할미라는 건 내장받은 봉오리처럼 입만 씰룩거려야 하니 이거야 어디 동네 보기 부끄러웠어.
4: 아, 이제 애아버지가 인천
7: 동방 내냐는 소리를 싹 붙여라. 너희들은 이따가 어느 세월에 차라리 내가 짓던가 해야지.
4: 아니, 어머니가요?
7: 그래, 이제 봐라, 내 우리 손녀한테 이 세상 제일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걸.
4: 아니,
7: 우리 장군님의 고마우신 사랑을 두고두고 전해갈 그런 이름을 말이야.
4: 이야, 어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7: 아무려 내가 누구라.
4: 이야,
7: 어려우나 우리 복둥이 룰룰룰룰. 이 할머니가 내 이름을 당장 지어주마. 좋지. 랄랄랄랄.

0: 어머니, 어찌 된 거예요? 어디 편찮으세요?
1: 쌍둥이 집인가?
0: 예.
1: 아유, 날 좀 일으켜 주거나.
0: 예. 아니,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책상엔 무슨 종이가 이렇게.
1: 아이고, 말도 말게. 애 이름 하나 짓기가 매주 아운동이 빚기보다 더 힘들 줄은.
0: 아니, 그럼 선녀의 이름 때문에요?
1: 이보게, 이걸 좀 보라고.

0: 이복이나, 글쎄, 자식들에게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의 하늘 같은 사랑을 생각하니 자꾸 눈물만 앞서고, 이 집에 구석구석에 어려있는 그 친오보의 종을 여기 이두 글자에 다 담으려니,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아무래도 내 세간으론 안 되겠어.
1: 어머니, 제가 이미 전부터 이름 하나 생각해 둔게 있는데, 어떨지.
0: 아이고, 어서 말하게, 어서.
1: 아, 예. 우리 장군님께서 이 집을 찾아주신 그날이 바로 소환날이 아닌가요?
0: 그렇지.
1: 어머니, 그래서 애 이름을 소환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0: 뭐, 소환이? 아, 아니야. 아이고, 그렇게는 못하겠네.
1: 왜요?
0: 이복의 쌍둥이 엄마. 우리 애들은 어버이 장군님의 운덕으로 전기화된 새 집에서 등실 온줄 모르고 행복의 첫살림을 폈지. 그런데도 우리 장군님께서 절기 중에서도 제일 추운 그날에 내 자식들의 살림살이 형편이 걱정되시고 제일 먼저 여기를 찾아오시지 않았나?
1: 어머니.
0: 우리 묘목이란 광스쿠 사람이 말하더군. 다정히 잡아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손이, 그의 손이 글쎄 너무 차가워 고마움의 인사도 못 드리고 눈물만 자꾸 쏟더라고 말했어. 그걸 생각하면 정말이지. 어머니.
2: 우리 교회지요? 마침 있었으다네.
0: 아니, 아주머니가 어떻게?
2: 아주머니 찾았수다. 찾았단 말이오다.
0: 아니, 뭘 말이오?
2: 나가 저 물하고를 좀. 예.
0: 아이고, 뭘 찾았다는 거요?
2: 내가 이댁 선녀 이름을 지어가지고 왔단 말이오다.
0: 그게 정말이시오?
2: 예.
0: 이런 고마울 때라고야. 아이고, 왜 아직 거기 서 있어? 빨리 들어오시라고요, 빨리요. 아이고, 그래, 뭔데요?
2: 네, 어젯밤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 무릎을 탁쳤다니까요. 자고로 이름이란 뜻이 깊으면서도 부르기도 쉽고 이 귓맛이 좋아야 한다고 했은지.
0: 예, 그래서요.
2: 예, 그래. 그 자식의 이름에는 부모의 마음이 비기거늘. 그래서 자고로 이름을 보면 그 집안의 가풍을 알 수 있는 바.
0: 그래서요.
2: 아주머니, 좀 생각해 보시오. 우리 장군님의 사랑 속에 지금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복받은 애들의 이름이 전해지는가 말이오다.
0: 그래서요.
2: 저 구복령의 잠꾸러기 후예와 제염소의 영원히 변치 않을 소금이, 끝없이 노래하는 예술 무대의 정연이, 또 홍당이 대홍이 축복이.
0: 아이고, 쌍둥이 집. 저 영감이 날 아예 질고 죽이려는가 보네.
1: 아버님, 어서 이름을 말씀하세요.
0: 아이고, 아주머니!
2: 그래. 그래서 내 말은 이 집에서도 자고로 내려오는 그 미주라는 이름이 합당하겠다. 이 말이오다.
0: 뭐요? 미주?
2: 어떠실까?

0: 사고로가 내 소녀를 끝내 매수할 듯 하는구나. 매수할 듯.
1: 아니 누구 보고
0: 다시 말아.
1: 이래?
0: 다시.
1: 어? 아니 갑자기 이거 실성하셨어 이거?
0: 쏙 나가라고요. 당장.
1: 깜짝이야. 아니 뭐라고요? 좋수다. 네 참 중매쟁이 뺨 속들하더니 가겠수다. 아무렴 미주가 미주겠지. 금동이가 될까 원.
0: 다시는 내 집에 얼씨 말라고요.
2: 오래 믿도 안 오겠습니다.

0: 무슨 무슨 생각을 그려? 어머니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
1: 여보, 나 아버지 장군님께 편지 올릴래요.
0: 뭐?
1: 장군님께서 아기 이름 지어주셔달라고.
0: 뭐요? 아, 당신 끝내, 명옥이.
1: 여보, 난 이젠 더 못 견디겠어요. 하루하루 커가는 애를 볼수록 우릴 품어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던 아버지 장군님이 그립고 새 살림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던 그 손길이 자꾸만 어려워. 그래서 정말이지.
0: 여보, 하지만 그렇게 어떻게.
1: 여보, 우리 애는 태어나기 전부터 친어보이의 축복 속에 온갖 사랑과 온정을 다 받아 하는 복동이가 아니나요?
0: 그렇지.
1: 여기 발전소의 미주집에서 태어난 새 생명이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친히 헤아려 주신 그이의 새 식솔이라고. 전 아뢰고 싶어요. 여보.
0: 명옥이.
1: 꿈결에도 뵙고 싶은 아버지 장군님. 우리 제대군인 부부에게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신 아버지 장군님께서 미주집의 복동이로 태어난 우리 딸의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속 소원을 간절히 아뢰고 싶어. 삼가.

0: 그게 무슨 소리냐? 어? 우리 장군님께 애 이름을 지어달라고 편지를 올리다니. 어? 아니 그게 정말이냐? 어?
1: 예.
0: 뭐라고? 아니 이거사, 너 정신 있니? 어? 아직 제 부모도 가리지 못하는 저런 철부지의 이름이 뭐라고? 아, 그런 무험한 글을 감히 올린단 말이냐? 어? 이 철없는 고사.
2: 어머니, 저 정말이지?
1: 어머니, 저희들의 심정을.
0: 아이고, 이 무슨 죄될 일이란 말인가? 우리 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응? 너무도 평범하고 한 일도 없는 너희들을 그처럼 내세워주신 우리 장군님께 고마움의 큰절은 못 드릴 망정. 온 나라 일을 덜보셔야 할 그이께 오망초망하게도 이런 가정일까지 총을 들여. 그래, 이게 지각이 있는 초사냐? 이게 지각이 있는 초사냐 말이다.
2: 어머니, 절 용서하세요. 어머니도 아시지 않나요? 환하신 미소 속에 우리들의 결혼식 사진도 보아주시고 부엌에 들어서시어서는 식설이 늘면 그릇이 모자랄 것까지 염려하시며 아기의 거운 봄남 그릇도까지 선수 마련하여 보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라고. 진정 친정 아버지인데 이보다 또 그래서
0: 하지만 그 일로 우리 장군님께서 또다시 마음 쓰실 걸 생각해봤니? 응? 명고가
2: 어머니,
1: 어머니
0: 이 일을 어쩌면 저 탓일까? 어쩌면.

0: 아주머니, 그간 뭐하셨나요? 도박기물 매시우? 내 좀 도울까?
1: 아이언 것 같으니 또 시인기신거리기니 필요없수다.
0: 그래서 그 달개는 잔다. 저 아주머니, 저는 내가 안 되시다. 자고로 이웃의 걱정을 외면하지 말랬는데 덮어놓고 풀락대며 나와버렸으니 내가 나이값을 못했나 보다. 양해하시오.
1: 그렇게라도 자책한다니 그 다행이오다.
0: 그래, 애 이름은 지우셨나요? 그거 아직 못 지운 게군. 너무 속 쓰지 마시오. 아무렴 애 부모들이 어려워하려고요.
1: 생각할수록 가슴이 떨렸어. 이 일을 어쩌면 졌소? 어쩌면?
0: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오? 예?
1: 아주머니,
0: 예.
1: 우리 애들이 글쎄,
0: 예.
1: 글쎄, 예. 어버이 장군님께 편지를 올렸다오다. 편지를요.
0: 아니, 우리 장군님께 편지를요?
1: 예, 장군님께 애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아니 글쎄 그것들이 무슨 정신에.
0: 아니 뭐라고요? 애 이름을 말이요? 아니 아주머니 그게 정말이시오?
1: 어휴,
0: 온 세상에 무엄에도 분수가 있는 게지. 방구석에서나 로날 그런 소소한 문제 때문에 함부로 매어 달린단 말이요. 감히 어느 분 앞이라고. 예? 아주머니 그래 녀석들을 가만 놔두셨소? 예?
1: 그러니 이젠
0: 내 참 기가 막혔어. 아니 아직 사람 가충도 되지 못한 저런 미주똥이 이름 속자가 뭐라고 글쎄. 어? 아니 이거 왜 또 눈살이 꼿꼿해지시오? 하고 신도 이거 알품은 씨암탉 한 가지우다 이거.
1: 어서 제 갈 길이나 가시우다. 에? 당장.
0: 예. 갑니다. 가요. 내원. 에이, 이 녀석이 뚜껑치지 못해, 이거. 쬐꼬만 게 눈을 깨물었는지 서래긴 젠장.
1: 이 영감이 정말.
2: 어머니, 빨리 갔어요.
3: 랄랄랄랄랄라, 아유, 깜찍해.
2: 이야, 아니, 뭐래요? 빨리요.
1: 아니, 어딜 말인가?
2: 도당 책임미소 동지가 지금 어머니랑 선녀를 찾고 있어요.
1: 아니, 뭐. 책임미소 동지가?
2: 예.
0: 아니, 그 혹시 편지를 올린 것 때문에 틀림없다.
2: 야, 아이 뭐래요? 빨리요. 모두 기다려요. 다, 아이 오소요.
1: 어머니, 명호가. 이게 도대체...
4: 어머니, 저기 도당 책임비서 동지가...
5: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1: 아이고, 책임비서 동지...
5: 얘가 대개 손녀입니까?
1: 예...
5: 어디 하나 볼까? 어이구... 할머니, 기뻐하십시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예 부모들이 올린 편지를 보시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1: 예.
0: 아니, 우리 장군님께서요.
5: 예. 모남은 현지 지도 길에서 자식 이름을 지어달라는 여기 발전소에 제대군인 부부가 올린 총을 반갑게 바라보신 그이께서는 가정에서 자식 이름을 짓는 것은 나라의 경사와도 같은 일이라고.
1: 아니.
5: 인민을 위한 이런 일보다 더 큰 일이 오대 있겠는 것 같으면서 보시던 직무까지 다 미루시고 오래도록 생각에 잠겨 계시었습니다.
1: 뭐라고요? 우리 장군님께서 그렇게까지
5: 그러시다가 여기 발전소 부부의 딸에게 부강 번영할 내 조국의 밝은 빛을 그대로 담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이렇게 몸소 아기의 이름을 한자 한자 쑤시었습니다.
1: 예, 어머니.
5: 할머니, 바로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선녀의 이름입니다. 와서 받으십시오.
1: 예. 아니, 김, 광, 명, 어쩌면, 어쩌면, 어머니,
4: 어머니.
1: 명화가 광수의 사람,
4: 어머니.
1: 이게 꿈은 아니지, 꿈이 아니지. 우리 장군님께서, 장군님께서 내 선녀에게, 얘들아,
4: 어머니. 어머니.
0: 아주머니. 장군호,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 한 가족의 작은 이름, 나라에 제일 가는 일을 여기시는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단 말이오? 예, 아주머니.
5: 할머니,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6: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매주집에 이름 없던 우리 선녀가 위대한 장군님의 보석에서 우리 장군님의 사랑 속에 오늘 다시 태어났어. 온 나라 가정에 밝은 빛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오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버인 장군님.
1: 오버인 장군님.
2: 매주집 이야기.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 헌신에 대하에 빚긴 하나의 작은 물방울에 지나지 않거니, 정녕 이 나라 가정들이 전하는 그 하많은 사랑의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 어버이의 위대한 한생은 오늘도 국민의 마음속에 여튼 영생하시는 것이리라.
3: 지금까지 덕녀의 김정희, 덕녀의 딸 명옥의 김처양, 명옥의 남편의 변철경, 옆집이로인 옹세의 최혁, 마을여인 남실의 최수경, 도당 차임비서의 성령만, 서라의 최혁. 이상 중앙방송연의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곽윤남작 변철경 연출 류국철 편집, 방송극 매주집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경연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르의 고전적 명작 꽃하는 처녀를 각색한 경연가극 꽃하는 처녀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연가극 꽃하는 처녀는 1970년대 위대한 영도사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일대 전성기를 알아온 가극혁명의 불길 속에서 태어난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본보기이며 시대의 기념비적 명작입니다. 그럼 제3장 1경에서 나오는 음악, 꽃하는 처녀, 꽃보다도 내 마음이 더욱 곱구나. 제3장 3경에서 나오는 음악, 니별의 시각은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딸들을 두고 간 어머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트럼베트 덕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르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트럼베트 독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7월 19일 일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9분에 음악을 들으시고 5시 24분에는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빨지산 모닥불, 6시에 보도와 날씨, 7시에도 역시 보도와 날씨, 7시 19분에는 위대한 강중왕 따라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9시에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1시 7분에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에 보도와 날씨, 13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고 14시에는 인민이 바라는 곳, 인민을 위한 곳이라면,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6시 7분에는 어버이 사랑은 문화종소생활기지들에도,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 18시에는 거창한 변혁의 여론,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9시 50분에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천리마루, 20시에 보도, 20시 12분에는 위민 헌신의 기루에 새겨진 이야기,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21시에는 종합보도와 날씨,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31분에는 방송국을 보내드립니다. 행복의 별천지, 2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23시 31분에는 혁명가극 음악 감상시간입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7월 19일 일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현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9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6월 초였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9분에 음악을 들으시고 5시 24분에는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빨지산 모닥불, 6시에 보도와 날씨, 7시에도 역시 보도와 날씨, 7시 19분에는 위대한 당중앙 따라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9시에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1시 7분에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에 보도와 날씨, 13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고 14시에는 인민이 바라는 곳, 인민을 위한 곳이라면,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6시 7분에는 어버이 사랑은 문화종소 생활 기지들에도,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 18시에는 거창한 변혁의 여론,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과

오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9시 50분에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천리마루 스무시 보도. 스무시 12분에는 위민 헌신의 기루에 새겨진 이야기,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21시에는 종합보도와 날씨,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31분에는 방송극을 보내드립니다. 행복의 별천지. 2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23시 31분에는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지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빨치산 모닥불
1: 지금도 그날의 볼씨 따스히 품고 있는 듯 이제라도 거늘대이면 불길은 다시 솟아오를 듯 바로 여기로구나 항일의 김대장 조언설로 성스러운 땅에 오늘의 김대장 조언설을 기리주어 나는 사연많은 모닥불살이 귓보리를 덜어내는 강추위와 무릎까지 빠져드는 백두의 행군길에서 사랑하는 조언사들을 둘러앉히시고 우리 원수님 지피신 모닥불 가슴 속에 차오르는 뜨거움이여 서국과 인민을 위해 가야 할 혁명의 모은 길을 앞에 두시고 사륙의 기치 높이 승리의 자옥 새겨갈 동맹돌 파전의 구상 무르익히시며 백두의 불길에 필승의 신념을 비우리신 우리 원수님 오 백두산아 그날 너는 다시 보지 않았더냐 도사들 가슴 속에 승리할 내일을 안겨주시며 수령님 항일의 날 지피셨던 빨치산 우동불을 눈부라치는 강행군길에서 오늘의 강대국을 그리시며 장군님 지피셨던 정선길의 모닥불을 제 힘을 믿는 신념이 없음 혁명의 참뜻을 알 수 없고 고난을 이겨낸 투쟁이 없음 값비싼 승리도 없기에 그 진리를 안겨주시려 우리 원수님 성스러운 백두조원구에 지켜올리신 빨치산 모닥불 이 불길을 타오른 행군길에서 오늘의 빨치산 대호가 자라고 그 불길을 닿는 곳 온 나라 초소와 일토마다 자력보강 자력본영의 열풍은 일어번지리 성령 백두의 칼바람 속에서만 그 불길의 뜨거움을 알 수 있고 백두의 붉은 기폭 아래서만 그 불길의 고세참을 알 수 있는 빨치산 모닥불 내 언제나 안고 가리라 백두의 산악같이 옥세고 백두의 붉은 기처럼 열렬한

0: 정두국승 빨치산 모닥불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랑송의 공은방송은 장금란이었습니다.
1: 이 시간에는 1986년의 장작견 가요 백두산의 눈보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요는 천만 산악 뒤흔들며 깃발처럼 휘날리는 백두산의 눈보라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당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고 갈 천만 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깊이 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 노동계급을 주체혁명의 핵심 부대, 나라의 마다들로 내세워주시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떠밀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랑과 믿음은 김종태의 전기기관차연합기업서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기자 만난 김종태의 전기기관차연합기업서 형용사적 교양실 강사 김은별 동무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식에서 2015년 7월 19일 찌는 듯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업소를 찾아오시어 철도 현대화의 불길을 지펴주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머니들 그날 연합기업서의 여러 것을 돌아보시며 실태를 구체적으로 여의하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연합기업소 앞에 나서는 강력적인 가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날로 늘어나는 철도 수송과 교통운수 수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전기기관차와 객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객차의 모양에도 관심을 돌려 현대적으로 만들 때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이날 생산 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때에 대한 문제와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정상화할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철도 현대화와 관련한 중요 가업들을 제시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철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자고 자신께서 이 사업을 직접 틀어지고 밀어주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그날의 현지 지도는 우리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철도 현대화를 위한 벅찬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게 한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0: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기업소의 노동기급은 그해 10월 첫 지하 전동차를 개발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으며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기사장 장명철 동지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지하 전동차를 보아주시며 그토록 기뻐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불과 몇달 만에 또다시 우리 연합기업소를 찾아주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하시면서 10월 10일까지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 내놓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느라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고 또 보시며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몇 번이나 치하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것이어서 더욱 기뻐하시고 그토록 만들게 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누르며 우리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심어주시며 기적을 창조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고도 그 모든 성과의 단상에 노동계급을 내세워주시는 절세 미인의 사랑의 세계가 우리와 격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심어주신 자력갱생의 천리를 백성의 복음으로 만능의 해결책으로 틀어지고 역사적인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전기관차 제작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적극 분투하고 있습니다.
3: 러시아 연방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 동지의 초청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와 일행이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기 위하여 18일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김종규 동지와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연방 대사관 림시대리대사 울라지미르 또삐아 동지가 전송했습니다.
0: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저태과업 수행을 위한 역사적 진군의 전위에서 활약하고 있는 상원세멘트 연합기업소의 사상기술 문화의 새 폭의 붉은기가 힘차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을 시군 연합기업소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전사회적 운동,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상원세멘트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혁명적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당 정책 관철에서 자랑찬 노력적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모든 일꾼들과 종업원들을 당중앙의 사상과 용도에 무한히 충실한 선봉투사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 내용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결의 목표에 반영하고 실속 있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용사조 교양실과 연육 소개실을 도잘 꾸리고 군의와 생산 현장들이 수천 점의 구호와 표, 선전화를 게시하여 연합기업사를 하나의 교양 거점으로 일신했으며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 투쟁 기풍을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상 교양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생산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당에서 맡겨진 세멘트 생산과제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창조적 열의와 지혜를 적극 발동해서 원료 분쇄 계통과 원료 공급 계통, 소성공정을 비롯하여 세멘트 생산 기업들에 대한 개건 현대화 공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생산 능력을 훨씬 끌어올렸습니다. 세멘트 분쇄 능력 확장을 위한 로라 분쇄장 건축공사와 설비조립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세멘트 생산 공정의 중앙조정체계를 분산형 연속공정 조정체계로 현대화해서 증산에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상원 석회석 광산에서 효율 높은 발파 기술과 로촌 야적장을 이용한 광석 생산 방법을 받아들이고 삼촌 광산에서 농렬적인 유압식 적재기의 제작 도입과 광차 회기 시간의 단축으로 생산성이 높아진 것도 기술혁명이 안아온 소중한 결실입니다. 당의 국산화 방침을 받들고 공무동역기지에서는 크롬철을 쓰지 않으면서도 해당 기술 지표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백색 주철 강구를 생산 도입하여 원가를 낮추고 분쇄기들의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기술혁신 사업이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는 속에 해마다 100건 이상의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창안 도입되어 중요대상 건설에 필요한 세멘트 보장에서 진전이 이룩됐으며 전국적인 규모의 과학기술 축전과 전시회들에서 연이어 높은 순위를 쟁취하고 10대 정보화 모범단이 10대 최우수 기업의 영예를 지녔습니다. 애국적 증산운동의 앞장에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상원노동계급은 지난해에 당에서 제시한 수십만 톤의 세멘트 증산과제를 틈틈없이 완수하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문화혁명을 다그쳐 모든 종업원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닌 새 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들로 키워내고 집단 안에 혁명적이며 낙천적인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실을 잘 꾸리고 수십만 건의 자료들을 구축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 학습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고 그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자체의 기술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일꾼들과 기술자 기능공들로 기술혁신전을 조직하고 전기재진기, 저습탑 등의 성능을 갱신함으로써 생태환경 보호 사업에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후방기지를 활성화해서 많은 고기와 염소젓, 물고기, 버섯 등을 정상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문화회관, 편의봉사시설들을 꾸려놓고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종업원들의 물질문화생활 개선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내와 살림집 구역의 도로를 현대적 미감에 맞게 포장하고 수백 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 보수했으며 과일나무들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수리마, 월리마, 과수원화를 실현했습니다. 우리 당의 3대 혁명 노선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과정에 연합기업소는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지난 3월 당대회 이후 제일 먼저 상원 세미트 연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의하는 김정운동 측께서는 격동의 지난 5년간 연연히 온 나라를 들끓인 사변적 순간들은 모두 상원과 있다 있다고 하시면서 줄기찬 앙양과 혁신으로 우리 조국의 위대한 용의를 받들어 올리며 조선노동계급의 힘과 사회주의의 전진기상을 과시하고 있는 기업소의 전체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주시었습니다. 눈부신 변혁과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내며 중산투쟁의 선봉에 선 상원노동계급의 노력적 미운은 3대 혁명 불공개 정치운동이야말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의 비약과 혁신을 안아올 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대중운동이며 국가의 부흥발전을 위한 힘있는 추동력이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상원 세미트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3대 혁명의 기치를 더 높이 치켜들고 당제의 고차대회와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계속 혁신, 연속 도약하고 있습니다.
3: 어머니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바쳐가는 사회주의 근로자들의 고결한 정신세계가 당제 9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길에서 더욱 승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건 말건 맡은 혁명 초소를 굳건히 지켜가며 감 높은 인생의 좌우를 새겨가는 진정한 애국자들의 대어가 날로 늘어나는 속에 올해에만도 90여 명의 모범노동자 영예상 수상자가 배출됐습니다. 맡겨진 혁명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것이 곧 애국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일터마다에서 순결한 양심과 헌신의 자욱을 수놓아가는 근로자들의 삶은 모범노동자라는 값높은 부름과 더불어 조국과 인민의 자랑으로 시대의 본보기로 되고 있습니다. 보람찬 노동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영예를 빛내어 가고 있는 평양철도국 서평양 열차 승무대 차장 리철국은 40여 년간 조직과 집단을 위해 자신을 바치며 두 줄기 궤도 위에 위훈의 자욱을 새겨오고 있습니다. 사회와 집단의 존경을 받고 있는 모범 노동자들 속에는 지난 기간 여러 건의 기술혁 신안을 창안해서 전기기관차 수리와 지하전동차 제작에 이바지했으며 증산과 절약에 많은 예비를 찾아내어 철도 현대화에 적극 기여한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협소 노동자 김광호도 있습니다.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지니고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함경북도 먼거리 여객자동차사업소 운전사 최영삼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당 정책을 충직하게 받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당의 목소리를 일터와 가정들에 전해가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명절과 휴식일이 따로 없이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명변군 최신수 우편통신원 최운철도 모범노동자로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해서 노력혁신자들로 떠받들 이우고 있는 함흥 모방직공장의 송순이와 신의주 방직공장의 최운수는 제품의 질 제고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했으며 단위 발전을 떠매고 나갈 수많은 고급 기능공들을 키워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을 기중기 운전공으로 성실히 일해오고 있는 청진금속건설연합협소 노동자 김옥희와 환자 치료를 위해 자기의 피와 살도 바치며 정성을 다해온 철도성병원 의사 서혜종의 소행도 많은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조국과 운명을 하나로 잇고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길에서 국민적 의무를 다해가고 있는 애국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조국 본영의 주춧은 더욱 굳건히 다져지게 될 것입니다.
0: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타격 전방을 농업 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농촌지원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마음들이 사회주의의 전야로 끝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수행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전 사회적으로 농촌 지원 열기가 나날이 높아가는 속에 각지 많은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농촌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는 평양시 안의 100여 개 단위가 농촌 지원에서도 앞장설 열이 높이 1만 5천여 점의 영농물자를 해당 농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당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농사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일념 안고 대동강구역 체과도매소에서는 수십 점의 드락도르 부속품과 9종의 180여 점의 손농기구를 마련하여 강남군 고촌농장에 보내줌으로써 농장이 군적으로 모내기를 제일 먼저 끝낼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동대원구역 편의봉사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영농공정

0: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자들을 강남군 이산농장에 보내주어 농장원들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농촌을 적극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풍조가 고조되는 가운데 안주시 만병처 물자보장사업소 강원도 정보통신관리소에서는 해당 농업지도기관들과의 연계 밑에 안주시 남흥농장, 철원군 마작농장에 많은 양의 생활필수품과 자재 설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농촌 지원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고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운산 대홍광산에서는 자체 힘으로 만든 이동식 탈곡기들과 작업비료, 비닐방막, 소원농기구들을 당해 용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운산군 좌리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에 보내주었습니다. 희촌시 수지일용품공장, 개송 고려인삼가공공장, 갑산군 성배전소, 금야 대흥광산, 황해북도 제신관리국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농촌지원사업에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이 농촌지원사업에서도 대중의 앞장에 서 있습니다. 대흥단군 감자가공공장, 성간군 산림경영소 일꾼들이 농사 문제를 놓고서는 그 누구도 외면할 권리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농사일을 적극 도와나섰습니다. 올해 들어와 여러 차례에 걸쳐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물자들을 농장들에 보내준 천마 대흥광산 일꾼의 소행도 농장원들의 애국열의를 더해주었습니다. 강원도 고산군 설복리의 여성은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워준 당의 운동에 보답할 열의 밑에 고산군 설복 농장을 찾아 농장원들에게 성의껏 준비한 지원 물자를 안겨주고 농사일도 함께하면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쳤습니다. 평양 건제공장, 강릉 밀가공공장, 라진구역 라진상하수도사업소, 강서제사공장, 개성시 개풍구역 의포리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새로운 옥이는 계획의 첫해를 알곡 증산으로 빛내기 위한 투쟁에서 시대의 기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1: 세르게이 스위란 꼬부 당정위원회 제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벨라루시 공산당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만경대 고향집들에게 들어선 대표단 소원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명성 번영과 인민의 행복, 인류 자주의업 수행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혁명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조물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들은 만경대 방문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 사상탑,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평양종합병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을 참관했으며 해방탑을 찾았습니다.
0: 다음, 강서호를 단장으로 하는 제1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 방문단이 18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습니다.
1: 그 다음, 제네바 유엔 사무국 및 국제기구 주재 러시아 상임대표가 17일 나토가 핵전쟁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핀란드와 폴스카가 이미 나토의 핵계획에 참가하고 있으며 지금에 와서는 자기 영토에 미국과 프랑스의 핵무기도 배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나토 성원국들의 무모한 행동은 핵 안전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주며 특히 그것은 핵 열강들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을 포함하여 전략적 위험을 크게 증대시킨다고 하면서 그는 이러한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강철남, 방은동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리겠으며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 해주, 사리원, 함흥, 해산, 남포, 라손, 개성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송 29도씨, 신의주, 해주, 사리원 30도씨, 강계 29도씨, 원산 24도씨, 함흥 27도씨, 송진 25도씨, 해산 28도씨, 남포 30도씨, 라손 25도씨, 개성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개이겠습니다. 해주 개송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사리원시는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총진, 라손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희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 것 같습니다. 평송 22도씨, 30도씨, 신의주 23도씨, 30도씨, 해주 24도씨, 29도씨, 사리원 23도씨, 30도씨, 강계 20도씨, 29도씨, 원산 21도씨, 27도씨, 함흥 21도씨, 28도씨, 총진 21도씨, 25도씨, 해산 18도씨, 29도씨, 남포 23도씨, 30도씨, 라손 20도씨, 25도씨, 개성 23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남부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동해안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 남북도, 평안 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 저국 역사의 가장 거창한 번영기로 아로새겨진 전면적 부흥의 개척기는 당의 성스러운 정치 리념과 불패의 향도력을 건축혁명의 실체들로 뚜렷이 입증해온 새로운 연대기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평양건설위원회 평진건설관리국 직맹위원장 리광덕 동지는 우리 수도 평양의 자랑찬 전변을 대할 때마다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일찍이 있어 본적 없는 통이 큰 건설 작전을 펼치시고 걸음걸음 이끌어 주신 위대한 오버이의 크나큰 노고가 가슴 뜨겁게 오려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평양에 오만 세대의 현대적인 산업재를 건설하는 것을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자신의 수호 사업이라고 하시며 당제 발기 기간에 반드시 실행해야 할 중대 과업으로 내세우신 경의하는 청주성께서는 년년이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시고 끝없는 각오를 바쳐오시겠습니다.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살림집 배치 계획안 조감도 등을 보아치고 건설 현장을 찾고 찾으시어 건설에서 사회주의 문명 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경리하는 청취동제의 정력적인 능력에 의하여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서는 기적의 건설 신화가 연이어 창조되었습니다. 송화거리 건설로부터 화성지구 4단계 건설에 이르는 나날 우리 관리관의 건설 사업자들이 맡아 일궈세운 하나하나의 건축물들 말하에도 누구나 무심히 스치는 시공의 흑점들도 바로잡아주시며 독창적이며 혁신적인 우리식 창조 방식을 가르쳐주신 경리하는 청주성지 세심한 손길이 뜨겁게 우려했습니다. 수도 시민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 관측하시는 경리하는 청주성지 사상가 뜻을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온 길에서 우리 관리관의 노동계획과 직민들도 지난기간 수천 세대의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궈세울 수 있었습니다.
0: 어머니 당의 손길에 떠받들려 조국 당위의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오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은 인민의 새 생활, 새 문명을 위해서 가장 원대한 이상을 내세우고 견결히 분투해온 조선노동당의 불멸의 려종, 위대한 용도의 나날을 눈부신 실체로 증빙해주고 있습니다.
2: 평양도시설연구소 실장 장영주입니다. 당제 구차대에는 수도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춘 훌륭한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 나갈 때 대한 문제, 매해 20개 시 군들의 지방공업공장들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우김없이 건설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들의 복리를 중지시켜서 나서는 중대한 사업들을 토의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사업은 조건이 좋으면 하고 불리하면 미뤄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그것도 최대한 빨리 이루어내야 한다는 우리 당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입니다. 우리 설계연구소의 일꾼들과 설계원들은 당제 8기 기간만 하여도 많은 형성안을 훌륭히 완성해서 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런 성과를 이루갈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건축 설계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고름고름 손잡아 이끌어 주신 경리하는 청비소동지의 정욕적이며 세심한 지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구소의 모든 설계원들은 조선농당의 사상과 정책을 현실로 그려내는 정치 미술가라는 궁지에 자부심을 안고 설계 도면의 손 하나, 점 하나에도 우리 시대의 사상과 녹, 약동하는 기상을 반영하기 위해 지하의 열정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 속에 복된 삶을 누리는 장수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속에 남포시 와우도 구역의 전쟁 노병이 10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경리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와우도 구역 회창동 32 인민반의 김리노 동지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었습니다. 꿈만 같은 행복을 받아하는 할아버지는 전쟁 노병들에게 거듭 베풀어지는 당의 운동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며 경리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렸습니다. 나라 없던 세월, 저국의 귀중함을 실체험으로 간직한 그는 해방 후 인민군대에 남먼저 입대했으며 전화의 나날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싸움마다에서 무비의 위훈을 세웠습니다. 영예 군인의 몸으로 수십 년간 맡은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한 노병 동지는 자손들이 사랑하는 저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적극 도밀어주면서 훌륭한 혁명 선배, 교양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왔습니다. 경리하는 정비소 동지께서는 화선경사의 변함없는 자세로 당과 혁명에 충실하였으며 자식들을 잘 키워 저국 앞에 내세운 그를 전국 로병 대회들에 불러주시고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었습니다. 전쟁 로병의 가족 친척들은 오늘의 이 영광을 대를이어 기리존하며 전승세대의 녹과 정신을 굳건히 이어 당제 고차대회 결정관수를 위한 진군길에서 사랑찬 노력적 성과를 일으켜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와우드 구육당위원회 일꾼들과 마을 사람들이 장수자 로인의 가족 친척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0: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천성총연탄광 서운철 채탄중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경쟁요리를 고조시키면서 석탄증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지구 청년탄광융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는 한 톤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고 한 메트의 굴진이라도 더 내밀기 위해 한 교대 도화기, 한 발파 도화기, 한 탄차 도화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이며 새 기존 새 기록 창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창지구 청년탄광융합기업소의 탄부들이 탄광마을 개변이라는 방대한 일감을 또 맡아하는 당의 운동에 높은 석탄 생산 성과로 보답할 충성의 일념 안고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지상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풍곡 청년탄광의 탄부들이 천성 청년탄광, 팔갱, 서운철 채탄 중대원들처럼 시대의 전율에서 내달릴 목표 밑에 중대별, 소대별 사회주의 경쟁을 맹렬히 벌이면서 매일 석탄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천지구 탄광융합기업소 봉천탄광과 개천탄광 기령조 청년탄력대에서는 연간 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데 이어 2년분 계획 수행에 매진하고 있으며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기풍을 적극 발휘하면서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상을 높이 떨치고 있습니다. 득장지구 탄광융합기업소와 안주지구 탄광융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탄광융합기업소들에서도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견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계획보다 많은 양의 석탄을 캐내고 있습니다.
3: 당제 9차 대비 결정관찰에 떨쳐나선 기계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제품의 질을 개선하는 데 힘을 넣으면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계공업성과 해당 단위에서는 과학기술의 의거에서 제품 생산량과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기계공업성 국장 노충일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 평양 3.26촌 종합공장에서는 과학기술 중시, 인재 중시를 일관하게 틀어주고 수지 혼합기 부품의 국산화와 냉각 재생산 체계의 확대 도입 사업을 진척시키면서 각종 전선주 생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남 탄광기계공장과 송충관 동기공장 일꾼으로 나온 기업이 주물품의 실수율과 소재의 이용률, 제품의 조립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시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대동강정기공장에서는 출신강공정의 현대를 다루친 것과 함께 기능공대류를 확대하고 전리관리와 기술관리를 과학화하여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평양비아린공장에서도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예비 부속품들을 충분히 장만하여 비아린 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황해북도의 농업근로자들이 장마철 습해와 고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근로자들 속에 올해 농사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주는 정치 사업을 방법론 있게 진행하는 한편 변화되는 일기 조건에 맞게 농작물들의 안전한 생육 보장을 위한 대책을 적시적으로 세우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와 시, 군의 농업지도기관 일꾼들과 과학농사 추진조 성원들은 농장들에 나가 습해, 무더위 등으로부터 농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전수회, 보여주기를 실속있게 조직하면서 농사 지도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농사에 다수하게 열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한 연탄군과 금천군의 농업근로자들은 김잡이를 위한 살처제 치기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영양 강화제와 살균제를 정상적으로 분무해 주어서 논뼈의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사리원시, 상원군의 농장들에서는 논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간단 물대기와 포화수식 물대기 방법 등을 받아들여서 토양 속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고 벼뿌리의 활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수안군, 토산군에서는 농작물들의 병 견딜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방의

0: 흔한 원료로 식물성 농약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으며 논뼈, 강냉이 비배관리와 함께 밭뼈 비배관리에도 용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청농장과 강한농장을 비롯한 은파군의 농장들에서는 논판 양호와 우랭이 유기농법을 적극 도입해서 김매기의 효율을 높이고 지력을 개선하며 알곡 소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고 있습니다. 봉산군, 중화군, 황주군에서도 비가 자주 내리는 데 맞게 배수 양수장과 배수문을 비롯한 관계시설들의 정비보수에 힘을 넣으면서 농작물들이 넘어지거나 물에 잠기지 않도록 물도랑 째기와 새끼줄치기, 여러 개체 묶어주기 등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남포시에서 인민소비품 전시회가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당제 구차대회 결정을 받들고 시에서는 인민들이 생활상 수요를 기준으로 하여 소비품 생산 단위들에서 새 제품 개발과 질 제고에 힘을 넣으면서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논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시 안에 52여 개 단위들에서 생산한 892여 종의 5만여 점의 제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당의 운정석이 훌륭히 일도선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지방의 원료원천을 탐구동원해서 생산한 새 제품들을 내놓았습니다. 온천군과 룡강군의 식료공장, 일용품공장, 옷공장에서 만든 수산물 가공품들과 음료, 온물비누, 가루비누, 그릇 세척제, 샴푸, 피복 제품 등은 자기 지방 고유의 특색을 잘 살린 것으로 해서 전시회장을 이채롭게 했습니다. 제품의 질 제고와 원료의 재자원화에 주력하고 있는 강선 비닐 방막 공장과 강서구역 소비품 협동 생산 사업소 등에서 출품한 각종 수지 제품들과 온유, 놀잇감들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대안구역의 소비품 생산 단위들과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는 제품의 다양화, 다종화와 질적 지표 개선을 기본으로 들어지고 인민들의 기여에 맞으면서도 쓰기에도 편리한 이불들과 유리 제품들을 출품했습니다. 남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서창열 동지와 시안의 일꾼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질 높은 여러 가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데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0: 다음, 중국의 광서장족 자치구에서 최근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초래됐습니다. 16일 현재 피해자 수는 260여만 명에 달하며 3천여 칸의 산림방이 무너지거나 심히 파괴됐습니다. 또한 126만 7천 헥타르의 면적에 심은 농작물들이 멋쓰게 됐다고 합니다. 예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은주, 현수명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리겠으며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9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30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 해주, 사리원, 함흥, 해산, 남포, 라손, 개성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평송 29도씨, 신의주, 해주, 사리원 30도씨, 강계 29도씨, 원산 24도씨, 함흥 27도씨, 청진 25도씨, 해산 28도씨, 남포 30도씨, 라손 25도씨, 개성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개이겠습니다. 해주 개송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사리온시는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총진, 라손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희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퓽송 22도씨, 30도씨, 신의주 23도씨, 30도씨, 해주 24도씨, 29도씨, 사리원 23도씨, 30도씨, 강계 20도씨, 29도씨, 원산 21도씨, 27도씨, 함흥 21도씨, 28도씨, 총진 21도씨, 25도씨, 희산 18도씨, 29도씨, 남포 23도씨, 30도씨, 라손 20도씨, 25도씨, 개성 23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남부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동해안 지역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 남북도, 평안 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2일 손반 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3일과 24일 손반 이상에서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5일에 전반 이상에서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6일에 전반 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희망 넘친 내 더국을 노래에 담아.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조채이업이 꼬시는 졸세의 기인. 격려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우리 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며 조선혁명의 참모부입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존엄 높은 조선노동당의 혁명한 용도 따라 막아서는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인내하며 전면적 발전의 새로운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 인민입니다. 걸음걸음이 상상을 초월하는 개척이고 실현이었지만 단한 번의 실패나 우여곡절도 없이 백전백승만을 떨치며 오늘에도 이어져온 강진없고 성스러운 여정. 우리 조국이 장구한 기간 역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승승장구의 대로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 올수 있은 것은 우리 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현명한 용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강중앙 따라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 오늘날 조선노동당은 세상이 유일무이한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당 역사를 자랑하며 현 세계의 각광 속에 세인의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전백승 조선노동당, 존엄높은 조선노동당, 불패의 조선노동당, 위대한 어머니 조선노동당. 바로 이 부름들은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 조국의 명성과 명예, 인민의 존엄과 가치를 최절정으로 떠올린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고귀한 명함들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어려웁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6돌 기념 강연회에서 격려하는 총기수 동지께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이 부절부절이. 격려하는 총기수 동지께서는 지난 기간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당의 영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에 따라 당과 정부의 전반 사업이 뚜렷한 계기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힘있게 진척되고 발전하게 되었으며 혁명의 발전을 인도하는 당의 영도적 권위와 전투력이 비상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역사가 이 뜻깊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혁명 용도의 첫 여정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나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견고한 투쟁을 벌여 이룩한 값비싼 성과들이 새로운 전진과 승리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고귀한 피땀이 스민 모든 것이 헛되이 되는가가 좌우되던 참엄한 나날이었습니다. 그 나날 격려하는 총기수 동지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 쪼개지와 타고난 영도력으로 당의 조직 사상적 공고화를 실현하시고 당건설과 당활동, 당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천원을 안아오시어 우리 당을 당 유력한 향도적 역량으로 당나발전시키시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가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고 창립 78돌을 맞으며 개교식을 진행하는 그날에는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뜻깊은 기념사도 하시고 재교육 강습을 받는 학생들의 첫 강의도 참관하시던 경의하는 총기수 동지의 자유로운 그 영상을 그날을 돌이켜보며 사회과학원 연구사 홍옥주 선생은 말합니다.
1: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서 격려하는 총기수 동지께서는 강령적인 연설, 창당 리념과 정신에 충실한 세세 당 간부들을 키워내라를 하셨습니다. 연설에서 격려하는 총기수 동지께서는 노동계급의 당건설 위협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며 당의 투쟁 강령과 성격을 고수하고 고유의 본태와 기풍을 유지 강화하는 문제는 결코 집권 육세가 오래고 과거의 훌륭한 전통이 있다고 하여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격려하는 청초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성스러운 행로와 자랑찬 명함에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계승의 역사적 위협은 당 간부 후비를 무장시키고 키우는 원종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며 당과 혁명의 양양한 미래를 지향하고 설계함에 있어서 최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은 당 간부 양성 기질을 훌륭히 꾸리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우쳐준다고, 이는 곧 우리 당의 전략적 가치관이라고 언명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청취자 동지께서는 우리 당 건설의 현 단계와 전략적 발전에 있어서 당의 투쟁 강령을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도 중핵적인 과제는 간부들이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3대 필수적 기질로 철저히 확립하고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새 시대 당 건설의 위대한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하셨으며 중앙 간부 학교를 새 시대 공산주의자 육성의 원종장으로 강화하기 위한 재반 가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0: 당의 위대성이자 수령의 위대성입니다. 혁명 발전의 매 시기마다 가장 올바른 노선과 정책, 투쟁 방략과 목표

0: 세간을 알아 새겨올 수 있은 것은 이민위천, 이민헌신을 정치 리념, 정치 철학으로 삼고 인민을 위하여 전제하고 투쟁하며 물사복무하는 자기의 사명과 본도에 많이 충실해 왔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수십 년 남아 걸어온 길을 단 무태 사이에 비약하여 반만 년 민족사가 알지 못하는 신과 저놈의 최절정이라고 솟구쳐 오르고 자력의 제부, 창조의 기념비들을 안아 올린 그 나날, 그 세월 속에서 인민의 꿈과 리상이 아름답게 꽃피나고 사랑하는 후대들의 웃음소리, 고래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 퍼지게 된 것은 경의하는 청기수 동지의 현명한 용도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1: 조학당 방망곡곡에는 지방발전 정책의 성과적 실행을 위하여 불면불유의 사색과 심려를 바쳐오신 경의하는 청서동지의 용도의 자학조학이 뜨겁게 알아새겨져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서동지께서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선포하신 때로부터 지방발전의 새 시대를 안아오기 위해 소집하신 회의는 몇 번이고 그 관철을 위하여 몸소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과 바람세찬 바닷길에 새기신 혼신의 자학은 끝이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인도자가 있지만 우리 청서동지처럼 인민들이 생각을 제일 잘 아시고 바라는 꿈과 소원을 풀어주시기 위해 혼신의 낙가람을 이어가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오보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0: 지방공업성 연구원 이충성동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다섯 해 전 3월 강산을 뒤흔들며 울려퍼졌던 장쾌한 내성이 우리의 귀전에 미아리쳐옵니다. 평양시 1만 세대 사진집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에 5만 세대의 현대적인 사진집을 건설하는 것은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물명한 생활 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해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수건 사업이라고 경의하는 거의께서 절절히 말씀하실 때 우리는 누구나 더욱 깊이 새겨 안았습니다. 이민들의 생활을 속속들이 헤아리시며 언제나 크나큰 행복만을 안겨주시려 불면불위의 보고와 심려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요라같은 사랑을 오로지 인민만을 위하시는 경의하는 청기수동지의 뜨겁고도 다수만 손길에 떠받들려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솟아나고 국가적 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새로운 육아정책이 태어나는 감동 깊은 현실도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그 어느 위인도 지니지 못한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영도력, 강철의 신념과 의지, 완강한 실천력을 지니신 경의하는 청기서동지이시기에 그이께서 구상하시고 결심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 당의 정책에 반영되어 역사의 기적이 되고 혁명의 승리가 되었으며 인민의 본의로 꽃피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기수동지의 현명한 용도 따라 승리돌처럼 덩지 높은 날과 달들을 돌이켜보며 연단심 강을 따르는 그 한길에서 새로운 승리를 맞이할 내일을 내다보며 우리 인민은 뜨겁게 새겨안습니다. 경의하는 청기수동지께서 계시어 인민의 행복은 더더욱 꽃피날 것이며 강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찬란한 미래로 신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성령적 친구를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백배해지는 우리 당의 표심과 열정이 있기에 우리에겐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고 더 좋은 내일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으로 하여 천만의 가슴은 세차게 끓어넘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당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 갈 천만 인민의 신념과 의지, 위대한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공산주의 새 아침을 향해 심차게 나아간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기와 정신이 이 행성을 진감하며 영원한 조선의 승리를 확언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강중앙 따라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축하 속에 열린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여 꿈결에도 소원하던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한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의 커다란 격정과 환희가 촬영 장소에 세차게 구비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우리 여성들을 시대 앞에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대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자유로운 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뒤울리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여맹일꾼이 다음없는 흠모와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극한 꽃다발을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새로 선거된 제8기 여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여성동맹 역사에 전례 없는 대회합을 통하여 당에서 하자고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충직하게 받들어 나아가는 조선 여성들의 고결한 충심과 특출한 혁명성, 무궁무진한 단결력과 애국열을 시위하고 대회 사업을 성과적으로 계속한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전면적 부흥의 위대한 개척기와 더불어 흘러온 지난 5년간의 여정 후에는 조국의 전진에 심찬박차를 가해온 가장 강인하고 견실하며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여성들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역력히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여성동맹의 교양자적, 조직동원자적 역할은 여성들이 하나의 뜻과 지향으로 뭉쳐지고 지혜와 힘과 열정이 합쳐질 때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또렷이 입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 숨쉬는 여성 조직, 그 활약과 전투력에 있어서 이 세상 비길 데 없는 여성들의 위력한 애국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커다란 위력으로 된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향유할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고 애국의 한길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찾는 고귀한 인생관과 참다운 모성애로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성실함을 더해주며 애국에 대해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주는 우리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당의 웅대한 역사적 대업은 빛나게 완수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새 시대의 거창한 변혁투쟁은 혁명의 일익을 담당한 여성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끔 여맹 조직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교양 사업에 주력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당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0: 혁명적 본태와 조선 여성 고유의 순결무구함과 아름다움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살한 모든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이 시대와 혁명,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항상 자각하고 언제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국의 영성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진정한 애국자,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는 공산주의 어머니, 공산주의 교양자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끝없는 열광이 분출하는 속에 조선노동당의 기치 아래 굳게 뭉치어 그 품에서 이 세상 모든 행복, 모든 영광을 맞이할 대회 참가자들의 신념과 맹세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살한 끌어섰는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환호성으로 끝없이 터쳐올리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선조 주시며 뜨거운 고무적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더욱 백배해진 자신심과 분발력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번영과 후대들의 행복, 찬란한 미래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여성 동맹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해 나아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에서 빛나는 노력적 위훈을 세우고 있는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위대한 변혁시대를 상징하는 건축물들과 살림집들을 일도 세우는 영예로운 복무의 나날, 그 언제나 소원하며 기다려온 영광의 시각을 꿈만 같이 맞이하게 된 부대 지휘관 병사들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우리 당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건설 공병부대 관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부대의 전체 지휘관 병사들이 올해에도 백년대계의 제부들을 일도 세우는 건설혁명의 전위에서 조국과 인민이 기다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계속 이룩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신임을 열혈의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눈부신 건설 기적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조국의 융성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 철석의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2: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이 시간에는 7월 19일 일요일에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권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에 사설, 전송의 애국탄부들처럼 어머니 당의 운동에 진정으로 보답할 줄 아는 양심의 인간이 되자를 싣고, 평남 탄전을 들썩이게 하는 위력한 사상공세의 포성, 이런 제목으로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 탄전마다의 강력한 선전선동 역량을 파견해서 세기준 세기록 창조의 불길이 더욱 세척에 타번지도록 하고 있는 소식과, 애국탄부들의 증산투쟁에 호응해서 흥남비료윤합기업소에서 매일 평균 수십 톤의 화학비료를 증산하고 있으며, 김종숙 평양방직공장에서 수백 명의 방직공들이 단연분 계획수행을 결의에 나선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경의하는 총리서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들과